0: 있다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 주일과 같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번은 첫 번째 시간이었고 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7월달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네 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병에 걸린 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걸린 병의 이름은 혈루증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고요. 하혈을 한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당시에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신다면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마가는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산도 병 고치는 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이 고쳐지기는 커녕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양의, 한의, 민간의 등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해 성 밖으로 쫓겨나 해당 예배에도 참석을 못했고 심지어 성전에는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고 소외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병든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 여자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도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바로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손을 대니라는 단어예요. 전혀 소망과 미래가 없었던 이 병든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병 낫는 것을 꾸겼던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병든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자에게 생겼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뒷부분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여자이라는 생각은 믿음으로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던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말씀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르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갑자기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르되. 12년 동안 그렇게도 힘들게 고치려고 했던 병이 고쳐지지 않았었는데 여자는 한순간에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배웠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치료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으로 알았던 이 여자의 만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갔음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 여자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의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편 치료를 받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누가 치료를 받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받은 여자 자신이 직접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치료를 받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처럼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과 해결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나 종종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007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007 크리스찬이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증을 들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을 향해 가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이제 평안하고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기대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찬송을 하다가 가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의 예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았던, 육체적인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치료받고, 특별히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평안히 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직도 COVID-19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인데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서신서에 보시면 호레시오 스펠포트 다섯 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던 그것을 가사로 만든 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영생하실 수 있습니다.

BBM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에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BBM 방송에서는 BBN의 상징과도 같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찬양을 매일 오전과 오후 5시 57분이면 방송을 통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BN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찬양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구원시키시고 쓰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죄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1번째 강의 믿음의 비밀을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아까 제 방에 있는데 옆방에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 조리식 천장에 내려간도록 웃고 하시던데 무슨 얘기일까 궁금 가보려 가다가 안 갔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아무리 하려 해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저 찔리죠. 찔리면서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만 들고 그리하기 때문에 웃었던 것 다 또 지우고 또 찔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집사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자격이 어떤 것이냐 또 뭐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니니까 접어두시고요.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집사의 자격 그걸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어쨌든 대충 알아먹긴 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얘기하는 정중하고 일군 이연 안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걸 보면은 뭐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또 이런 말들도 아 그게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의미 자체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믿음의 비밀일까?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선뜻 얼른 다가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그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자체부터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중점을 두고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서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과 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서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왜 비밀 이렇게 말을 할까? 먼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그리스도 비밀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한적.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알아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이유를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사야 6장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뭐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뭐 깨닫는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막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죄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은 그 감추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알려주고 나타내고 뭔가 열어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열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알게 되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비밀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아챈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뭐 연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해석이 인간에게 유리한 해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인간에게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니까 늘 인간에게 유리한 그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막 알게 되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 공부할 때의 초점이 방향, 해석하는 방향 자체가 아 내게 유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영광됨을 위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복음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두고 비밀이 나타났다, 드러나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비밀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세워서 비밀을 알리신다, 택한 자에게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 성경을 얘기한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 보면은요, 또 설교가 막 넘치고 넘쳐요. 근데 그 성경 얘기들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모든 성경 내용이 인간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둬요. 중점이 인간입니다. 종교적 욕심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 증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막 파헤쳐 드러내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 초점을 돋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니잖아, 주님이잖아,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 사람 반대를 하고 돌 맞고 이런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기 돌 맞을 거 두려워하면서 말씀했으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돌 맞든 맞든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기 위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들의 담대함이었죠. 그렇게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 쪽으로만 붙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비밀을 기준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내요. 비밀이 계속 비밀로 감추어진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밀을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비밀이 드러나서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군 알아가면서 그게 뭔가 나에게 기쁨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와진다, 그게 감지가 되어진다면은 그게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스리는 가운데 이미 생명에 속한 자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뭐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어떻게 잘 되고 이건 접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마지막 때에 나를 살려내는 그 생명된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간다는 거,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매맞아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편 강도와 천국의 상급 똑같다고 했을 때에 성질을 내냐 않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고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미 그게 보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미 보상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했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 더 크고 안 크고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것이 복된 걸 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속에다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됨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면은 아, 이래서 신자는 정말로 복된 자이고 그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가면서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말씀을 알아간다?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뭐 주님의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아, 나는 이상하게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정말 향하게 되더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건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보고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사건 역사심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께로 붙들려 끌어가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비밀 안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거. 그래 늘 우리는 나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늘 내 초점을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알미 어떤 것인가 깨달아가고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비밀을 알았으면은요 그냥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되지? 제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마음에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유. 그게 인등. 그게 복된 거죠. 난 말씀 비밀을 알았는데 모르잖아. 이건 아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비밀은요 나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죄까지 다 드러내버립니다. 정말 막 음식 쓰레기 냄새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그 더러운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나를 파헤쳐서 드러내는 게 비밀이에요. 찔리고 아프죠. 근데 그 찔림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앞을 보게 됩니다. 주의 아픔과 주의 찔려 보면서 아, 그 은혜가 나를 살려냈구나. 그렇게 은혜의 복됨으로 나아가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 복됨을 이제 함께 누리고 같은 길로 함께 가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나는 이걸 안 여러 모르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누리고 같은 세계에서 같이 주를 바라보고 같이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 그게 교회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돌 날아온 적은 없지만은 돌 날아올 걸 각오하면서 막 그 뭐 부끄러움과 수치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난 정당한, 난 믿음이 좋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을 내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게 은혜의 사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 은총의 선물. 그쪽으로 생각을 좀 모아놓으세요. 근데 세상 그걸 모르잖아요. 신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말이 좀 통한다 할까요? 그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정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창원 갔다가 올라오면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같이 갔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 교회 부흥 이런 게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나왔으면 제가 차 세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죠. 계속 성경 해석 이야기예요. 목사끼리도 성경 해석 이야기하는 거 안 쉽습니다. 따분해요. 목사도 이상하게. 괜히 싫어합니다. 성경 해석 얘기하는 거. 목사가. 근데 그분하고는 성경에서 아 이건 이렇게 했었다고 저건 저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해서 낫지 않겠는가 계속 그 얘기하면서 얼마 좋은지 몰라요. 오랜만에 얘기한 것이죠. 그게 정말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 비밀을 서로 가진 자로서 아는 자로 만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얘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은속교회 안에서는 그걸 느낄 모르겠죠. 알아챌 수 없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일반 교인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벽입니다.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벽이에요.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그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겠다고 그 목사에게 통보를 이제 하니까 목사님 뭐 와가지고 왜 나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예수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목사님 뭘 하겠을까요? 아, 나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는 그런 말들이 있었단 말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감 못 잡았는데 진짜예요. 그래 그분이 나갈까 말까 하다 그 말 듣고 놔버린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는 게 싫어하냐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붙들고 성경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뭐 뚜껑 열리고 아마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 붙들고 성경 얘기 같이 복음 얘기해 보세요. 뚜껑 안 열리면 정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음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예수를 아는 대로 만나가지고 십자가 얘기할 때 서로 통하더라. 복된 관계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관계예요. 친구죠. 주의 몸이고 가족이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은 모여가지고 뭐 서로 막 뭐고 집사장에게 뭐 모함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자됨이죠. 아니 맞추고는 집에 고향 가야 되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 세상이 또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어진 가운데 있고 주의 백성들만큼은 비밀이 드러나진 그 세계에 불려나와 있고 복음을 누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그게 나에게 다가와진다는 것, 내 속에 들어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 좀 그 생각해 보시라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그 집사로 세우러 가시는데 사실 누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을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보이십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신 분 제 속을 안다는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 제 속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아, 저렇게 말하니까 비밀을 가졌겠지 짐작할 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이 그 성경 얘기하면 막 알고 기뻐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야 비밀을 가졌구나 간주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을 믿음 비밀을 가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울이 교인 따다 보면서 너는 가졌고 못 가졌고 그렇게 판단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봐라. 만약 이 말대로 자 집세를 뽑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곤란을 뽑으려고 합시다. 못 뽑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도 안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를 골라서 집서를 세우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믿음 비밀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느니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지 간에 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할 말이 없죠. 이것이 비밀 앞에 선 우리 입장이에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집사 될 자격이 없네. 차라리 그건 다 때려치우고 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나는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걸 좀 알아채자는 것이죠. 나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집사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은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온통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지? 늘 거기에 관심을 둬요. 왜?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성경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나를 보면서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왜? 세상은 믿음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내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비밀을 가진 자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은 겁니다. 또한 나에게 되어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주어진 은총,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만들기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나 뭐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세우자 이것은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 일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나와지는 또 인간의 그 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 없는 상태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용서된 상태죠. 그게 죄가 없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함의 의미예요. 따라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양심, 그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양심이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나는 지옥 갈 자다. 내 죄를 보면은 난 도무지 천국에 집어넣어 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다. 이걸 알고 이런 모든 죄가 주의 피로 가리워졌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실천이나 또 잘한 것으로 생각되는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도덕과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모두 죄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활동하는 이걸 안 보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나를 살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신 내 생각에 몰두하는 거, 이걸 제일 잘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냐도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몰두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제일로 잘한다. 주특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은 아, 그게 내 본 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 빈손 상태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히 주의 피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고 주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모이는 그것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예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자연히 내 관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 일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모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 그게 얘기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나와질 수가 없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런 말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여겼는데 아,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모임에서 환영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요, 주님만 알고 싶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모여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모인다면 그냥 침묵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모임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소원 들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내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남겨놓기 일하시는 이것이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은혜만 생각해야지 아무 다짐 또 다짐해도 세상 보는 순간 늘 나의 일로 세상 내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긴다 생각하는 되는 것입니다. 늘 뺏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는 것, 그 마귀의 강한 세력을 실감하면서 왜 제가 그토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하는지 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 마귀 뺏긴다. 그 절가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싶은 소망이 내게 감지가 된다면은 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내 소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병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날 도와서 주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그 도우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모든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또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히 그런 소원이 중점 있는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거에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복음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 그 열매, 그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자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진 데 살아가면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 관심을 안 둬요.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심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뭐 집사님 믿음 참 좋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라도 그게 제 믿음입니까? 주의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주께 맡기는 거죠. 어떤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자유롭겠냐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경 은총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 믿음을 존귀한 선물로 받으면서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 그게 복된 삶.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집사의 자격요건이라고 했죠.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재 개그 요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막 맡기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는데 말한 건 제가 다 압니다. 집사는 봉사를 위해 세워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봉사는 교회 일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 일도 봉사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짐으로써 드러나는 봉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봉사자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는 것도 그런 봉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 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되죠.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은석교회란 단체로 모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신자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주의 복된 몸의 관계가 되게 하신 거. 그걸 감사하시고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함께 공유하고 나타내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는 거. 그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서로 봉사하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7번째 시간. 장로교 동로회의 출범은 네 개의 장로교의 통합된 구성체로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남감리교와 북감리교의 연합이 사실상 무산이 된 가운데서 네 개의 장로교의 연합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1: 당시 평양을 비롯한 전국에 서양에서 들어온 네 개의 장로교가 있었습니다. 북장로교와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와 호주 장로교였습니다. 그중 가장 교세가 큰 것은 북장로교였습니다. 당시 북장로교는 입교인이 1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교세를 넓혀가고 있던 남장로교에도 1907년을 전후로 해서 급성장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함경도 일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오던 하리 목사가 소속되어 있던 캐나다 장로교도 같은 시기에 성장을 하게 되죠. 모든 선교회들이 바로 평양 부흥운동을 계기로 일어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0: 바로 이것이 일본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 미국의 두 선교회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는 일본이 상대하기엔 버거운 상대였다. 때문에 교회를 세우며 인도적으로 나가고 있던 각 선교회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그것은 신흥에만 지나지 않았다.
2: 그래, 만약 이번에 조선인들의 노예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수장은 누가 될 것 같은데?
3: 아마도 마페시 되지 않을까 합니다.
2: 마페? 마페시라면?
3: 마포 삼일입니다. 평양신학교 교장이요.
2: 그자가 노예의 수장이 될 것 같다 이것인가?
3: 그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캐나다 선교회와 남장로교 선교회 등에도 신임을 얻어야 하는데 마포 삼일 그자가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하디게 도움을 받고 있던 캐나다 선교회나 이곳 장대현 교회의 이기름 등은 다른 선교회 등의 반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래.
3: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장로교가 노회를 만들면 그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겠지.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인데 그러지 않겠나? 감리교의 연합이 깨진 상태에서 교회당 놈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
3: 지금은 아니어도 감리교 놈들은 힘을 규합하려고 할 겁니다.
2: 그러고도 남겠지. 문제는 어떻게 저들을 와해하느냐 이것인데 어떻게 와해한다?

0: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선교의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랬던 노예를 조직을 하다니요.
1: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시련들을 다 이기고 이렇게 노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0: 그야 이럴 말씀입니까? 현지인들을 목사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현지인을 목사로 세우지 못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대안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선교를 시작한 지 25년 만에 이런 결실을 맺다니요.
1: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더욱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에 부응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0: 아며 기적을 일궈야 하겠죠. 어떻게 세운 교회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본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이곳으로 보낸 성도들이 기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흥을 해봅시다.

0: 장로님, 노회가 만들어지면 누가 노회장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되시는 거이 맞습니까?
1: 우리 교회당의 이기란 목사님이 아니면 이렇게 되시가 뛰어 어디 인물이 있습니까?
2: 평양 선교를 전국 교회 중심으로 넓힌 마포 삼열 목사님이 되시는 거이 유리하시가 뛰어.
0: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더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노회장이 되지 않고 외국 선교사들이 노회장이 되는 것이 나중에 괜찮을까요?
1: 아이, 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들이 뭐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0: 아이, 뭐 언젠가는 떠나실 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놓고 외놈들 때문이라도 내일 당장 떠나게 되는 날에는 억합니까? 그럼 노예고 뭐고 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2: 그저 그런 말씀 마시라요. 그분들은 우리 조선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이 땅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노회가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몇 개가 더 생기고 우리 장로교 총회가 만들어지고 감리교도 총회가 만들어지면 이 땅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설 겁니다. 꼭 기록해 되고 말 것입니다.
3: 1907년 9월 평양거리는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장대현 교회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4: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이요.
5: 뭔데 또 그러는가?
4: 아, 글쎄, 장로교 공의회에서 이번 9월 17일에 드디어 노회 구성을 위해 모인다고 합니다.
5: 뭐야? 그게 사실인가?
4: 지금 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5: 어디서? 어디서 모인다고 하니까?
4: 장대현 교회라고 합니다.
5: 장대현 교회? 끝내는 그 교회에서 일을 터뜨리고 마는 것만 그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세상으로 도망가고 싶구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지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이라도 칠 듯이 그렇게 교회를 등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요나의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등진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에서 33장 말씀입니다.
4: 제 30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니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훼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훼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5: 제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못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지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지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4: 제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귀로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괴유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어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것과 양대에 풀먹는 곳이 될 것이며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5: 제 33장 화 있을 진저 너 학대를 당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항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오리니 너희가 혀를 인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괴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여 그 줄이 하나도 끊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여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탈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에서 3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명기서, 우리가 요즘 신명기서 5장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시금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광해에서 이 사람들은 태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모세가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5계명,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저는 이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또 그에 동시에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넣기도 하고 또 4계명까지 이렇게 넣기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매기 목사님은 5계명을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부모에게 이렇게 더불어서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식은 그의 부모를 그러므로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모된 사람은 어린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은 민족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으로부터 공경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효가 무너지는 소리들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명령들을 지키며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에게 이 명령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계명인데요. 5장 17절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살인하다 요 표현된 그 시브리어는 라짜흐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라짜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의 계명인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살인 음모와 분노, 개인적인 원한,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살인 범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계명은 전쟁에 의해서의 살상 행위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 되고 있을 때 이 매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베트남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즉슨 그 청년이 월남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에게 상담하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에게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를 찾아 죽이고자 그곳에 간다면 그건 살인을 범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논하는 대목에서 좀 더 여러분들과 자세히 다루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것, 매기 목사님의 요 예를 들은 것으로 접기를 원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인을 금하는 여섯 번째 계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 7계명입니다. 7계명 5장 18절인데요. 이 7계명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성의 혁명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지나친 만큼 성적 유자극하는 광고라든가 매체를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음란죄는 오늘날 이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너무도 타락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음란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접대 경제라는 명목에서 믿는 남성들에게도 이 제7계명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접하게 된다고들 이야기들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닌 거죠. 8계명 19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슈퍼마켓이나 이 은행에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금품을 강탈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탐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도 죄라고 가르치셨죠. 즉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도 도적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계명, 10계명,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서 이웃을 해하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더라도 금권과 권력이 무서워 위증을 하는 것은 아홉 번째 계명을 어기는 소행이 되는 것이죠. 이웃의 아내나 종들을 탐내는 것은 현대적 의미에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성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어찌 보면 라이벌 회사의 직원을 빼오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상세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좀 긴 말씀을 보았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기들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은 상당히 위험 있고 백성들에게는 공포스러웠다 하는 겁니다. 27절,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간절한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거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더러운 오물을 제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물로 닦아내야 합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오물을 씻으라는 동기를 유발할 뿐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윌리엄 쿠퍼는 이런 시를 썼죠. 임마누엘의 피로 이룬 셈이 있네. 누구든지 그 피로 씻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해지리 라고 말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이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간 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랑과 순종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율법의 대강령은 사랑이죠. 따라서 신명기에서는 복음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데서 이루신 사랑의 결정체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실 때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와 같이 앞서서 몇 절 소개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9절, 신명기 6장 5절.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 구약에서도 이와 같이 사랑이 강조되고 있는데 만약 신약의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좀 다를까요? 그건 뭘까요? 그 차이점이란 신약의 사랑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실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주님의 구원사역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성취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두 번째 연설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 그 세 장에 걸쳐서 십계명이 반복되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6장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 1절 2절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또 여러분 순종입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주장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자세는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치 아니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입증된다고 봅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는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동일한 말씀을 했거든요.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했는지 아시죠? 사무엘은 사무엘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사울을 꾸짖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단 한 가지 질문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가장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대한 일은 주 안에서 있는 형제들이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놀라운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고받는 영어 인사가 있는데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요즘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인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 인사가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이 인사를 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제 이 인사보다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가 지금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즘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이 영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드들을 조사해봤더니 100개 중에서 1개 정도만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대다수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한때는 기독교가 무척 강했던 나라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명맥만 겨우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보다는 좀 낫지만 예전에 비하면 기독교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동성 간의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동성연애인데 미국은 이제 그것이 합법화되었어요. 원래 기독교 정신으로 미국이 세워졌는데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하면 기독교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거리마다 캐롤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신이 났고 또 성탄이 기다려지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리에서 캐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이제 함부로 음악을 내보낼 수도 없고 또 백화점도 함부로 음악을 틀어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예전처럼 캐롤을 많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서글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도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카드 보내기도 많이 보냈고 받기도 많이 받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카드 잘 안 보냅니다. 이번 겨울에 제가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는 3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지연 A자매인가? A인가 B? 나 헷갈리는데 이지연 B자매 같습니다. B 맞죠? 하여튼 우리 교회 이지연 자매가 둘이다 보니까 이지연 B 자매가 오늘 아침에 크리스마스 카드 준 것까지 하면 제가 4개 받았어요. 우리 이지연 자매가 준 카드는 요거예요. 이쁘죠? 근데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조그만 카드고 여기 손으로 하나님께서 늘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쓴 정말 조그만 카드인데 정말 기분은 좋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카드 잘 안 보내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 메리 크리스마스, 뭐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바로 보내다 보니까 카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문화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카드 보내고 하는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어떤 날인지 그거 모를 사람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지금 아이들 중에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지? 아이들에게 물으면 산타클로스한테 선물 받는 날이요. 그렇게 얘기할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클로스만 부각되고 뭐 자기들끼리 기분 내는 그런 날로 지금 변질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느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중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기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묘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말의 의미는 놀라운 분이다, 경이로운 분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기묘자를 wonderful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onderful이라는 의미 아시죠?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놀랍다, 경이롭다 하는 이 말로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세 단어가 뭔가 하면 마하샤바, 야타브, 그리고 필리. 이 세 단어가 이제 경이롭다,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서 필리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사야 2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제 성경 구절이에요.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기 기묘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기묘하다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필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안 쓰여요. 사람 중에도 여러분 뭐 놀라운 사람도 있는 것이고 기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 필리라는 단어는 어쨌든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묘하시다,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에 쓰고 있는 히브리 단어도 이제 필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제 기묘자, 놀라운 분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펠레입니다. 펠레는 이제 필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기묘자라고 하는 말이 이사야 9장 6절 말고 또 다른 곳에도 하나 나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사기 13장 18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이제 마노아가 그 사자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22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의 사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속였는가 하면 나는 기묘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묘자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기묘자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고 정말 경이로운 분인데 예수님의 무엇이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놀랍다는 것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출생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우연히 어느 부부에게 아기가 들어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언에 의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몇 년 전에 기록되었는가 하면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7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미가서에 기록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도 기록되어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기록되어 있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700년 이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한 일원으로 오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메시아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예언들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남녀 간의 사랑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사랑해서 태어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님의 특별하신 힘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생명이 생겼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통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은 뭔가 하면 요셉의 씨는 전혀 그게 섞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을 보시면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전에 없던 별이 하나 또 하늘에 나타났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동방박사들이죠. 그전에는 그런 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 따라서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려주었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놀랍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오른 것도 참 신기하고 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참 흥미로운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의 삶이 놀랍습니다.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흠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그 흠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것이 그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완전 무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점, 단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인격적인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의 스승이요 자기의 주님인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룟유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재판했던 분이 빌라도인데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결국 내주고 말았는데, 또 이 빌라도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빌라도도 역시 자살로 생을 끝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었다. 죄가 없는 분이었다. 완벽한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정말 탁월했어요. 정말 놀라울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인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탁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은 뭐 학교를 많이 다닌 분도 아니고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이에요. 그냥 평범한 목수로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정말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장애인들을 완전케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예수님은 노도 광풍을 잠재우기도 하셨고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린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경이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자를 쫙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로 파도를 잠재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또 무엇이 놀라운가 하면 죽음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예수님께서는 제9시에 운명하셨는데 돌아가시기 3시간 전부터 사방이 캄캄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부터 54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죽을 때 이런 일 일어납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되는 정말 희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또 예언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 또 죽은 뒤에 그 시신은 어떤 묘에 안치될지 거기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돌아가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부자의 묘실에 안장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약 700년 뒤에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고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었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분명한 증인이 있으면 그거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우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형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해자였던 지독한 박해자,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박해자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증인들이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3장 15절 또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외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살아난 것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우리가 보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이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였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증거하느라고 한결같이 고난당하는 삶 살았고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박해자 바울이에요. 박해자 사울.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사도 바울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삶 살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그러다가 결국 그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고 말았죠.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이분들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느 날 누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런 것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기묘자인지, 왜 경이로운 분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까지 정말 경이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고통당하며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도 있고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선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인간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프로그램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또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클릭하시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신앙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남기실 말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편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제 BBN 방송국 본사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 우편 주소도 웹사이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시

분에서 12시까지 신앙 상담이 가능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1800-888-707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문의란을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날 믿어라. 그러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믿고 따르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그걸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짐을 지워지고 있어요? 짐만 무겁게 지워지고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고, 아예 저주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씀이 무려 일곱 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하면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앞쪽에 자리 한두 자리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아서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좀, 두 자리만 좀 비워주세요. 그, 11시까지 오시면, 이제, 의자가 뒤에 들고 앉으시면, 요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11시 이후로 오시면 곧 다른, 그, 모니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려놓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일곱 분이나 하나님, 아예 예수님의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저 내가 잘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책망 안 하고 위로해주고 뭐 다독거려주고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을 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간다. 너 이렇게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 예수님 왜 이러실까? 그러지 말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자잖아요. 그런데 뭐? 날 보고 외식한다고? 네가 뭔데? 하고 대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버림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지금 거부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믿는 척하고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도 많이 하셨어요, 그만. 나중에 아니요, 아니요 하고 예수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요즘 얼마나 힘들고 필요, 그래서 교회가 뭐 위로한다, 뭐 위로의 목회, 치유의 목회. 아니요. 여러분, 몸에 고름이 짜 있으면, 고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야 되죠. 짜서 안 되면 칼로 찢어 수술해서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살이 안 돼요. 고름은 나머지 다른 것까지 공개할 수 있으니까 짜내야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름을 짜내지 않고 그저 아카진기 발라주고 뭐 일회용 밴드 붙여주고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있는 대로 메스로 그냥 도려내어 버려야 돼요. 우리 오후에 찬양 그 같이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요, 이 손가락 사고로 이 끝에 요거 잘렸거든요. 몇 번 수술인데 염증이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몇 번 수술하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 항생제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생사를 잘랐대요. 생사를 마취 안 하고 마취를 하니까 이게 자꾸 염증이 생겨 생사를 잘라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취 안 하고 한번 잘라보실래요? 칼로. 그러고 나니까 낫더래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메스를 들이대서 마취 안 하고 그냥 생사를 잘라버려요. 그게 낫게 한다면.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스경은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무리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있겠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의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도 들어야 돼요? 제자들도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도 어느 사이에 외식하고 있거든요. 윗선에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조나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퍼슨이라는 인격이 페르조나에서 왔는데, 페르조나는요, 연극에서 가면이에요. 가면을 잘 쓰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믿지 마세요.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격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와서는 가면 잘 쓰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개판으로 산다. 그 사람 뭐예요?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전부 그렇게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페르조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병검술도 있잖아요. 샥샥 바꾸는, 샥샥샥 하면 얼굴 다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 가면들을 말씀을 벗겨내서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민낯이 드러지면 속이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고, 진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싶었대요. 저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근데 찬양대 저 제일 구석에 앉아있어서 뛰어나가면 다 보일까 싶어서 쪽팔려서 못 뛰어나갔대요. 그것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찔림 받아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우리는 외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화장하고 오셨죠? 몇 급을 발랐습니까? 이 외식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요. 속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늘 푸는 게 교인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 늘 푸는 게 목사 장로들이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되면 안 돼요. 야, 서기관들 참 못됐다 그제? 바리새인 참 못됐다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의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해주세요. 전부 그 책망의 말씀은 다 나에게로 향해야 그게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하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회당 그 예배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앞에 강단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우리 저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뭐 절로 밀어놨지만 이쪽 의자가 있으면 이게 모세의 자리.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럼 뭐 회당 예배라고 하면 이거 무슨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예요. 서서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아시죠? 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라시나 베세다야 할 때 고라신, 그 지역에서 모세의 자리가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라고 추정되는 것이 발굴되었어요. 한 1700년쯤 전에 그 어떤 고라신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돌멩이인데 깎았어요. 깎아서 여러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로 추정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있고 오른쪽 왼쪽은 발거리가 있고 밑에는 돌인가 뭐 부신한가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발거리를 하는데, 거기 그 의자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새겨져 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림.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을 지어놓고 강대상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딱 하나 허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의자 그 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올려놨다고요?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림. 옛날이나 인간이나 자기 이름 내는 일에는 똑같아요, 그죠? 절에 가도 기둥 하나 받치면 기둥에 자기 이름 써줍니다. 기와 하나 받치면 기와 이름 써주고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 오면 저 우리 옛날에 그 뭐 신학대학원 이 신학교 가보면요, 이 건물은 어느 어느 교회 누가 건물했습니다 이름 다 딱지 붙여놨더라고요. 못 봤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나 이런 시대나 약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약간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존경하기를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러니까 율법 상자 자체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 의식이에요. 그 율법 상자를 담은 것을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딱 들고서 이 안에 여기 담아두잖아요. 이걸 한번 한 바퀴 돈대요, 이렇게. 율법 상자를. 그럼 옆에 선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 상자. 를 손에 대고 입을 맞추기 쉬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율법을 좀, 근데 그 율법을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지난주에 그 필사는 사람이라고 서기관도 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존경받는다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왜 서기관 바리새인 말하냐면,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운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포로 잡혀갈 때도 그랬고, 돌아올 때도 그랬고, 우리가 열왕기 하 보면서 요시야 왕의 계획 알잖아요. 철도철명 계획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율법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율법을 담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갑니다. 가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래서 율법을 다시 쭉 살펴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에 몇 줄 쳐야 됩니다.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이에요. 모든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저주가 3배가 넘어요. 축복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축복의 목록도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꿇어가지 아니하고 꾸어죽을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문자들을 보니까 아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 망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그냥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 몇 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그건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더 많을 수 있으니까. 613가지 나오는 것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그... AD, BC 160년경에 안티오크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이후로 가장 유대 사회에서 큰 세력을 확보한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가입하려면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는 의미거든요.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하고 안 놀아. 나는 율법 지키겠어. 그래서 바리새파에 가입하려면 일단 예비고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은 바리새에 들어올 만하다고 보면 여러분 신천지도 그냥 들어가요. 예비 교육을 받아요. 복음방에서 예비 교육 받고 6개월 동안 기본 교육을 마쳐요. 기본 교육 마치면 이미 세뇌가 됩니다. 세뇌되었을 때쯤 시험을 쳐요. 그 시험 합격하면 신천지 교인으로 받아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할까? 아무나 받지 말고 시험 쳐가지고 예비 시험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6개월 마치고 나면 이미 거기에서 이긴 자, 보혜사는 2만이로 적어야 합격이 돼요. 그거는 합격이 안 돼요. 재교육해야 돼요. 근데 6개월,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 6개월 마지막 시험에, 이건 아니잖아. 아, 뭐, 언약 중심 얘기해요. 처음에 가면, 신천지 교육, 처음에 가면 언약 얘기한다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제법 비슷하다 그러던데. 그래, 언약 얘기를 한다고, 내가 깜짝 놀라요. 신천지에서 직접 교육받은 사람의 노트를 봤다니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만희 씨가 강대상에 이어 뭐 붙이는지 알아요? 새 언약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해요. 눈이 번쩍 떠인 거예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6개월 세뇌 교육 딱 받고 나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6개월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10년 단위보다 성경부 더 많이 했어요. 10년 교회 당에 오가 반쯤 졸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이런 사람들 10년 공부하면서 6개월에 집중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 그걸 통과하면 신천지 가입을 해줘요. 근데 통과 안 되면 다시 재교육이에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 있어요. 이름들은 안 알려줍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면 야, 저 사람 신천지 교육받고 왔다 그럴까 싶어서. 혹시 지금도 혹시 신천지 혹 다니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11조와 정결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이 되었다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화가 났을까요? 저 예수를 죽여야만 이 유대 사회의 기존 질서, 율법 체계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예수는 혁명자, 저런 이단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서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데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잖아요. 이들이 예수 죽이는 데는 연합이 된다니까요. 평소에 교리가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교리가 달랐는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요. 마음을 합했다니까요. 로마까지. 그래서 예수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널프로의 교인들이요. 복음 듣는다는 우리가 더 외식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먼저 보십시오. 이 외식하는 성경 발휘하는 짓이 어떤 거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묶어주잖아요. 막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요. 가르치는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제가 쓰레기 안 버립니다. 쓰레기 안 버린 지 한 2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화장실 세팅 하나 제가 다 했습니다. 커피 세팅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10시 반에 제 서재에 있으면 몇 년 전만 우리 교회 풍경을 말씀드리는가요? 목사님 화장실 휴지 떨어졌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난 거 그 송집사에 와서 잘 버려줘서 참 감사한데 부부가 그전에는 제가 분리 쓰고 다 했거든요. 이러면 가고 나면 다 치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는 아니에요. 성경 말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막 치우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뭐 교회 어떤 큰 청소를 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주머니 손줬던지 이렇게 아무도 발로 이거 치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러네요. 이래요. 저도 어찌 될지 모르죠. 나중에 또 바리새인 성경에 대해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도 꼼짝하지 않고 율법의 짐을 지웠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즉 이들은 무슨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뭘 전해요? 율법을 전해요. 율법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해석까지 다 전합니다. 그들의 전통까지 지켜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슨 짐을 지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있으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 돈 버는데 힘드는 그런 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짐을 마땅히 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의 의무를 지웁니다. 12살 되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지면 질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더예요. 더. 심지어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기가 거룩해지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신명기와 출애굽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안식일기가 거룩해 지키는 말이 십계명 안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기회가 그렇게 지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받아요. 햇볕이 쬐어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이건 하나님 천지 창조의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미아꽃 핀 거 봤어요? 홍미화가 피었고 청미화가 피었어요. 이런 미아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봄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봄 오도록 뭐 예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그냥 받잖아요. 아무 일한 게 없어요. 봄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한 것도 없고 봄이 오도록 노래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봄이 왔잖아요. 이게 창조의 은혜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를 하는 게 끝내실 날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버리면 십자로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된 십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다 차지하면 이 창조를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럼 봄이 없어요. 겨울도 없어요. 지구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피조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의 언약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일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말은 아 창조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홀로 일하심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구나. 이거 알라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뭐냐 아니냐를 일이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를 부칙으로 49가지 붙여서요. 딱 한 가지 노동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키나 일을 안 하는 게 뭐냐. 요건 일이고 요건 일이 아니다. 세부 규칙이 49가지 또 나와요. 요건 일이다. 요건 일 아니다. 안식일을 불피우면 일이다. 일 아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그러면 일이다. 몇 킬로 이상 안 그러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이들이 서기관들이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존경을 받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지키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들은 열심을 다해요. 열정을 다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지켰어요. 이들은요 외식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왜 안식일 기회가 그렇게 지켜야 했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창조의 선물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를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 쉬어라 한 거죠. 쉼을 통하여 메시지화 한 거예요. 창조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그렇게 지킨다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쉼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 종도 짐승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날 믿어라. 그러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믿고 따라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죠. 그렇지 않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그걸 쉰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짐을 지워주고 있어요? 짐만 무겁게 지워주고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참 이게 해석이 애매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그들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말은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는 그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 많아요. 도둑놈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키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는.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 성경이란 게 이 3절 말씀이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행동하면 그 사람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은 바로 전하는데 행동은 어때요? 안 따라가니까 말씀은 받지만 행동은 따라지 말라. 왜? 외식하는 놈들인가 그 행동 따르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목사 설교 100%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이장원 목사 설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러 대구도 오늘 아침 일찍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는 김에 아침 9시부터 왔어요. 어린이들 설교부터 들으려고. 그러면 제 설교를 들을 때 100% 다 받아들여요. 글러서 받아들입니까? 예? 누굽니까? 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러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니라도, 저 일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거는 걸러내고 들을 것만 듣는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걸러내고 들을 것만 들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요런 말 하는 사람들, 야, 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보느냐면, 그러면 당신이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를 따라서 이익되면 챙기고 손해되면 걸려내요. 여러분들 책망 말씀을 은혜 받다 그래요? 여러분이 책망 받을 때 은혜 받다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은혜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내한테 좋은 말 해주니까 복음 듣는데 오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못 듣던 내가 듣기 좋은 그 말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3절은 두 번째 구절에 강조점이 있으며 그냥 앞에 부분 그들의 말을 지키라 이것보다는 두 번째 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반어적이고 비꼬는 식의 치장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지키라는 건 반어적이다. 비꼬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 강조점은 뒤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래 그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가 먼저 지키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들의 말조차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 34절 이미 봤잖아요. 율법의 핵심 강령이 뭡니까? 며칠 전에 봤죠? 율법의 핵심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대답해요? 서기관이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 강령을 알아요. 서기관이. 네가 뭐에 가깝다?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했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 강령을 다 알고 그걸 자기 딴에는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핵심 강령을 다 알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3절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는 예수님도 율법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뜻과 의미에서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지킨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 강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율법도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 해석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첫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모세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해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들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다. 무슨 자리에 앉은 자들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진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운영도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달 또 매일 많은 분들께서 BBN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주님께 드린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거나 알려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위대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성실하게 드려서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3세에 과부가 된 어머니의 유복자로 태어난 여자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배려로 인해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그분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오랜만에 교회에 나가서 잠시 교회를 둘러보았는데 여간 실망이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헌담을 하고 또 장로가 다가와서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교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가서 많이도 봤구나. 이 말에 이 여교수는 무너졌습니다. 생각 없이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던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믿고 천년만년 쓸 것 같은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교회의 모든 힘들을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재림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이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이 세상 허망한 데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조만간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해피엔딩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며 그 한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저희 웹페이지 중앙에 있는 이메일 보내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쟁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해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며 강박적으로 복권을 삽니다. 당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박에 대한 유혹은 다른 대부분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속임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큰 승리를 얻기를 바라면서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혜지 씨?
1: 네,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0: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 병동이에요. 저희가 환자분 지갑에서 의료보험증을 찾을 수 없었어요.
1: 고맙습니다. 지금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요. 심장 발작을 또 일으켰나요?
0: 아니요.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폐렴과 내부 출혈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또 실패했군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이력을 소유했지만 이후 비참한 몰락을 겪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혜지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2: 혜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태생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출생증명서엔 레위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즉 고대 하나님의 유대인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였죠. 혜진은 16세의 나이에 영국 군대에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가 될 자격을 갖추었으며 1948년에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무렵쯤 그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3: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당신은 20마일 경주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다면서요?
1: 군장을 다 갖춘 채였지. 전투에서 450번의 낙하산 점프 경력도 있어.
3: 근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겠어요?
1: 전역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 난 경영학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우리 애들이 부유하게 자라도록 말이야.
2: 혜진은 경영학의 학위를 받았고 개인 사업체를 열어서 곧 이스라엘의 기구 설비 시장에서 큰 부분을 관리 경영했죠. 혜지와 그의 아내는 두 아들과 딸을 두었답니다. 그는 부유한 남자였고 체스에도 대가여서 국제 체스 경연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투자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죠. 하지만 이후 몇 번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치명적인 유혹에 이끌리고 말았답니다.
1: 돈을 받고 난 손놀림의 속도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4: 혜지,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승패를 계속 관찰하셨소?
1: 네, 그랬어요. 여기서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 남자가 4만 프랑크를 따냈더군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4: 아, 물론이죠. 실은 나도 거의 5만 달러까지 예상해보곤 했는데요.
1: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이기는 일이 자주 생기나요?
4: 당연하죠. 이 방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이기고 있다.
1: 혹시 제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재능은 한 가지 요소예요. 대부분 도박꾼들은 기회 쪽에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즉, 운이 더 큰 요소라는 뜻이죠. 당신은 체스의 대가잖소.
1: 체스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요. 이건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이상이에요.
4: 그래도 체스 플레이어로 성공하는 걸 보면 당신은 아주 심한 압박의 상황에서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당신도 전문 브릿지 플레이어라는 말이죠.
1: 그렇다면 저도 한번 지원을 시험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배우는 동안 선생님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겁니다.
4: 네,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2: 혜진은 곧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지노에서 자신이 사업적 모험으로 손실한 돈을 벌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라스베이거스, 몬테카를로, 그리고 애틀랜틱 시티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가져간 돈을 다 이를 때까지 머물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사업체를 돌보러 이스라엘로 돌아가곤 했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3: 당신 나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 애들은 이제 다 살아서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
3: 그 애들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 교육에 당신 도움도 필요하고요.
1: 당신도 내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걸 알면서 그래?
3: 난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망도 희박하다는 거 알아요.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계속 도박에 뛰어들 거예요. 도박은 마약과도 같으니까.
1: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3: 이번엔 정말 괴로운 얘기를 해야겠어요. 나 이혼에 대해서 생각 중이에요.
1: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혼하는 게 가능할까?
3: 나도 같은 질문을 정통팔 라삐님들에게 들고 갔어요. 그분들 말씀이 당신의 강박적인 도박 습관을 봐서는 대답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럼 당신은 정말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3: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내 평생에 당신 외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박 중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이 도박을 하러 이스라엘을 출국한 후에라도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이 동의서에 사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2: 미국으로의 여행은 더욱 빈번해졌고 손실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2만 5천 달러를 들고 와서 빈털터리가 된 채로 집에 돌아가곤 했고 1987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중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3: 혜지, 당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당신 심장이 멈췄는데 다행히도 다시 뛰게 했대요.
1: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3: 몇 분 후에 심장이 다시 멈췄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가까스로 심장 기능을 살려냈어요. 그 후에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멈췄다고 해요.
1: 내 심장이 다섯 번이나 멈췄다고?
3: 예,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앞으로는 어떻대?
3: 당신 심장 기능이 겨우 30%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1: 이렇게 피곤한 것도 당연하군.
3: 혜지, 당신 좀 쉬어야 해요.
2: 살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혜지는 도박을 하느라 그의 가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1987년 10월 혜지는 그의 세월과 불을 낭비할 계획으로 환불이 불가한 항공표를 갖고 애틀랜틱 시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5만 달러를 단 하루에 잃었죠. 재정적인 파산은 물론이고 그의 몸과 영혼도 파산했습니다. 한때 자부심이 넘쳤던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혜지가 애틀랜틱 시티 구제 선교회로 들어갔을 때 마침 당직이던 남자는 아랍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리아 군대에서 복무했던 요르단 사람이었죠. 한때는 서로가 원수로서 전직 군인이었던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중동에서 성장했으며 둘 다 아랍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둘 다 과거에 도박꾼이었던 것입니다.
5: 저도 예전에 강박적으로 도박을 하곤 했어요.
1: 그 말씀은 끊었다는 뜻인가요?
5: 예, 몇 년 전에요.
1: 하지만 유혹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끊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5: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1: 어느 하나님이요? 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 같아요.
5: 그건 단지 형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1: 예수요? 난 당신이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요.
5: 그랬죠. 형제님처럼 저도 처음엔 돈 한 푼 없이 이 선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저에게 구세주에 대해 전해줬죠.
1: 구세주라. 그 말이 맞다면 좋겠네요.
5: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1: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5: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도 있죠.
1: 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게 된 거죠?
5: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에 의해서요. 하지만 그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 그럼 왜 히브리 성경에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5: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거듭나야만 그 말씀이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의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1: 당신은 당신의 예수 곧 예수아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5: 예,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2: 그 첫 만남부터 저는 해제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싹 텄습니다.
1: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101 게릴라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지냈을 때 장교들을 교육하면서 토라를 사용하곤 했어요.
2: 어떤 방식으로요?
1: 히브리 성경, 곧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똑같은 토대 위에서 싸웠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에는 배울 만한 효과적인 전술상의 교훈들이 들어있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 곧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 맞습니다. 예수 혹은 예슈아라는 이름은 훨씬 고대의 여호수아라는 형태의 그리스식 번역이에요.
1: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가지 말의 약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예슈아가 구원하신다 혹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을 여호와 곧 구세주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시다고 말했죠.
2: 맞습니다, 해지. 형제님에게 강의 하나를 맡겨야겠네요.
1: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본문을 구약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거기 히브리어로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매번 여호와는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L 뒤에 소문자 세 글자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도 주님으로 번역될 땐 대문자 L 뒤에 소문자 세 글자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고요. 적어도 영어로 된 유대인 성경에는 똑같이 표기하고 있는 거죠.
1: 저는 이사야 48장이 정말 좋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격은 모두 새 인격으로 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사렛 예수님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세요.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만 일을 마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약속들을 성취하실 겁니다.
1: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고 싶어요.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몸을 구부려 낮추신 그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2: 정말로 혜진은 낮 시간의 강의는 물론이고 저녁 강의까지 참석하면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서서히 돌아왔고 그는 심장을 운동시키고자 캠퍼스 주변을 활기차게 걸어다니기 시작했죠. 또한 모든 여가 시간마다 일주일에 6권에서 8권의 책을 맹렬하게 읽었습니다. 주로 신학에 관한 학문서적과 탈무드 그리고 유대인 주석서 등이었죠. 그 후 그는 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1: 저 애틀랜틱 시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 실례지만 혹시 도박 때문에 가는 건 아닌가요?
1: 전혀 아니에요.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아랍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 친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2: 잊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지금 심장이 30%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카지노를 멀리하십시오, 헤지.
1: 사탄의 탑이요? 그건 이제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5: 해치 형제님, 그간 믿음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셨군요.
1: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구세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5: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당연하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5: 그건 이제 형제님도 주님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1: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2: 혜진은 선교회 창고에서 일하며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이 기부한 옷들을 배열하고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유혹의 정면으로 맞서서 카지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사우스 저지에 있는 우리 선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1: 전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로 유혹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2: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1: 가보니까 예친구 한 명이 한 탁자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기고 있었는데 1만 달러에 달하는 칩을 저에게 밀어주더군요.
2: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1: 그 칩을 도로 밀어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저에게 생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 아멘.
1: 저 여기서 다시 공부와 창고일 돕는 것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2: 좋죠. 언제든 형제님이 도우시는 건 환영입니다. 혜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찾아왔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먼 친척에게서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내와의 재결합을 바랐던 그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이내에 그의 믿음은 다시 큰 파도처럼 일어났답니다.
1: 저 노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선교회에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2: 형제님에겐 정말 좋은 기회예요.
1: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 유대민족에게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닫도록 돕는 글을 쓰고 싶어요.
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형제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1: 그리고 저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2: 혜진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선교사 가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쓰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선교의 부지를 둘러싼 체로키 인디언 거주 지역에서 인디언 친구들도 사귀었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혜진은 방문차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로 운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린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곳에 있는 선교회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1: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몇 주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2: 어디에 정착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1: 네, 하이파요. 갈멜산 최정상에 본거지를 둘 거예요.
2: 그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바로 그곳이군요.
1: 주님을 위한 전투를 하기에 좋은 장소죠.
2: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 제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참 다행이에요. 마부, 제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2: 주님이 혜지 형제님의 힘이시잖아요.
1: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협심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신부전 때문이죠. 만약 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 아래에 있는 작은 체로키 인디언 교회에 묻히고 싶어요.
2: 어느 주일 아침에 선교사들의 해제를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그 집에 들렀답니다. 그들은 바닥에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갈 준비를 마친 해지가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죠. 침대 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펼쳐진 채로 그의 성경책이 놓여있었고요. 해지의 딸은 이스라엘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왔고 그의 맏아들도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코네티컷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유언대로 해지를 인디언 거주지역의 언덕에 매장하기로 결정했죠. 그의 생전에 사랑했던 작은 교회 바로 옆이었습니다.
0: 그런데 왜 민호의 이름이 아버지의 소지품 사이에 적혀있죠?
2: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에 그 사람 집에서 잠시 함께 지내셨기 때문이에요. 민호가 아버님의 회복을 도왔어요.
0: 민호와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었는걸요.
2: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우시군요.
0: 전에 통화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찾으신 그 길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나중에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혜지의 딸과 사위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혜지의 딸은 메시아를 영접했죠. 혜지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분과요. 만약 구세주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잃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심으로써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아라라산 남쪽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도시의 비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제는 심해 다이빙의 경이입니다. 다이버가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 수압이 점점 높아갑니다. 수압이 올라갈수록 그의 피는 더 많은 용존 산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피는 또한 우리 주위 공기로부터 질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다이버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질소가 혈액으로부터 공기방울로 만들어져 근육, 장기들 및 심지어 뇌로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잠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물개들은 왜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해 왔습니다. 외들 물개는 최상의 장비로 다이브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깊이 잠수합니다. 이들이 잠수하는 깊이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거의 모든 다이브는 치명적인 잠수병을 일으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물개에 과학 백팩을 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물개들의 심박동수, 혈액 샘플, 다이브 깊이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개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들의 혈액에 더 많은 질소가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위험한 농도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축적이 멈추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폐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개의 심장과 간과 지방 조직이 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폐에 있는 공기교환 주머니는 물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심해에서 물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은 틀림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고안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은 방송 듣기 외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BBN 채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통해서 BBN 채서로 들어가셔서 전문 자원봉사자와 1대1로 신앙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대화방을 통해서 철저히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지켜드리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 여러분께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또 구원에 관한 상담받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웹사이트 www.bbnchat.org 즉 bbnchat.org로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빈손 들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몇 년만 살고 나면 집안에 아끼는 물건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래서 아깝고 저거는 저래서 아까운 것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가장 아까운 것입니까? 구약성경에 요나는 하룻밤에 시들어버리는 방랑쿨이 아까워서 안달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을 아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르기를 죽어가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아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책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신 ITL 카드를 낙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직접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지 마시고 지금 곧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직접 주님을 부르십시오. 골방 문을 닫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천사의 경고를 받은 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잔인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고대 예언을 이룬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어요.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장사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그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거짓말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아이였어요. 완전하다고 해서 그분이 결코 무릎이 까진 적도 없고 여드름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또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셨지만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를 두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라는 매년 지내는 제사 절기를 지키러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그 큰 성을 돌아다니는 동안 성전뜰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그 주간을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이 불태워지는 곳이었어요. 소년 예수님은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의 양자인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가 팔레스타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요한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백 년 전 이사야와 말라기라는 두 선지자가 이 메시아 왕의 오심에 대해 전해줄 미래의 선지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예전 선지자들은 때가 되면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요한은 때가 되었다,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러 광야로 몰려왔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큰 빚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록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에 대해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구원자가 언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 왕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신부가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팔을 잡고 강단 쪽으로 행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신부 앞에 13개월밖에 안 되는 조카아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대개는 이때 결혼 반지를 들고 가는데 이 아이는 반지 대신에 성경을 들고 갔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랑과 신부는 성경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별로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면서 교회 앞쪽으로 잘 걸어 들어갔는데, 그런데 가죽으로 된 성경의 표지에 이 아이가 이빨로 깨문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맛을 보고 삼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딱 맞는 장면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의 포괄적인 가치를 자랑하는 시편인데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사랑을 시적으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시옵소서.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경의 맛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떤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알아보는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나는 달콤한 성경 말씀을 잘 씹어서 먹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초대하는 그 초대 여러분들도 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에 여러분의 이빨 자국이 남아있나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CH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존 맥스웰이 쓴 글에 보게 되면 한 부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생일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회사의 CEO인 아들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생신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위로가 될 만한 선물을 수소문하던 중에 남아메리카에서 잡아온 진귀한 새 한 마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앵무새도 아닌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새였습니다. 한번 입을 열면 한꺼번에 400마디씩 한다고 하는 수다꾼, 영어와 스페니쉬 둘 다 완벽하게 구사하는 퍼펙트한 바일링걸,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조수미가 부른 오페라 아리아를 세 곡이나 간드러지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새라고 합니다. 가격이 얼마냐? 물경 50만불짜리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보다 더 위로가 될 선물이 어디 있겠냐 생각을 해서 그 새를 사서 어머니께 우송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서 며칠 뒤에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가 어땠어요? 물었더니 아, 그 새 말이냐? 영어로 표현하면 Oh, that chicken? It was delicious. 잡수신 것입니다. 500,000,000짜리 그 새를 참새구이로 생각하시고 잡아서 잡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소중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죠. 구원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사람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제도들도 다 귀하고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바르게 받아서 바르게 간직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많은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사장시켜버린다든가 은혜를 바르게 합당하게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우리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장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을 어뷰제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 만찬을 어뷰제한 케이스, 잘못되게 오용되게 사용된 케이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낙시오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worthily, 값어치에 걸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100만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유리조각 취급한다든가 위대한 거장의 미술작품을 사골의 만화 취급을 한다면은 그 값어치에 걸맞지 않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떡과 잔은 그분의 찢어진 몸과 쏟아 부어주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priceless grace,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세로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심지어는 장난삼아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주의 만찬을 주신 주님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경멸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축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만찬을 어뷰즈하고 가볍게 여긴 결과 어떤 현상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weak, 기력이 약해지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기력이 약해져서 실신하기도 나는 이 페인트도 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떡을 먹는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어. sick. 병 가운데 들어눕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잠자는 자도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maybe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교회 당시 때는 요즘 시대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영적 질서가 깨어지고 교육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가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 나머지 부분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판 땅이고 자기 돈이니까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덜 낸들 그게 뭐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어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들을 즉석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나가게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초기 교회 때는 엄격하게 하셨을까? 그냥 방치하게 되면 하나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maybe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회 안에도 이 만찬의 떡이나 잔을 함부로 다루었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어 실려나가는 케이스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 잔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잔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strong한 warning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경고가 오늘 미국을 향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계획과 은혜를 가지고 세운 나라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지우기 운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은혜를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예 중에 1960년대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등학교의 기도와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다른 종교도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들어보면 그럴듯할 수 있는 명분이에요. 기독교만 내세울 수 없지 않느냐, 타 종교도 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도를 폐지시키고 바이블 스터디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 한 결과 그것을 폐지시킨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폭력이 들어왔어요. 음란이 들어왔어요. 마약이 들어왔어요. 요즘은 동성애나 마리화나가 들어와서 퍼블릭 스쿨을 초토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아니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던 한국 땅을 일으킨 근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한국인의 근면과 끈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오늘의 한국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더구나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아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던 재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파하기를 원했던 순진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때문에 세움받은 것이 우리 한국인데 이제 와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IT 산업과 경제적인 부만 자랑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IMB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 간증하시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 됐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에 크리스찬 인구가 2%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2명 이하가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98명은 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성교학적으로 미증도 종족을 규정할 때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인구 중에 2% 미만이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한국이 선교한국 아닙니까? 4만 5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자랑하는 한국인데 막상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될 우리의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풍조가 계속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날 너무 쉽게 예수 믿고 너무 쉽게 돌아서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마음껏 죄 짓고 주일 1시간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고로 복음이 선포되는 시기가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프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프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작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온몸이 찢어지고 온 피를 쏟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언젠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외친 것처럼 그분이 쓴 책 중에 Gospel According to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수십 번 반복해서 썼던 프레이즈가 하나 있어요. Grace is free. 은혜는 공짜다. But it's not cheap.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값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이와 같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그분의 전부를 드린 대가 지불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 때, 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와 같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을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은혜의 만찬을 은혜 되게 하는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은혜 되게 하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지 은혜를 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은 examine himself first.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examine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걸 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최소한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없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고 혹시라도 죄가 생각난다면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케이스가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점검입니다. 딴 건 몰라도 주의 만찬 테이블 앞에서는 절대 원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용서하든지 용서를 구하고 떡이나 잔을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잔을 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이 경우는 내가 잘못한 경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도 하고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I made mistakes. 형제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끼친 것입니다. 이게 생각나면은 예물을 그 자리에 둔 상태에서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케이스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속건제 케이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 경우에는 20%를 더하여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내가 범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갚으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처리하고 와라.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형제에게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한다든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셔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떼고자 하는 떡과 잔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이걸 알고 여러분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떡을 주니까 먹고 잔을 주니까 마신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만찬은 아무리 많이 참석해도 별 미닝이 없어요. 정말 이 만찬이 가치를 가지려면 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떡을 앞에 놓고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니라 날 위해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냥 떡 들 수 있겠어요? 감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잔을 앞에 들었을 때 이 잔이 나의 엄청난 죄악을 씻겨내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먼저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체크해 보아야 돼요. 언젠가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더니요. 그 구역장 되시는 분이 주의 만찬을 준비했대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도 한번 같이 모인 가운데서 주의 만찬에 일을 하자. 그래서 준비해온 떡을 제가 보니까 찰떡을 준비하셨어요. 떡집에서 맞춰온 찰떡. 그러니까 그 떡이 찰떡에 중간중간에 콩이 박혀있는 그런 찰떡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님 몸이래요. 그럼 콩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의 뼈래요. 그래서 이왕 먹는 것 주님의 뼈도 같이 씹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콩이 박혀있는 찰떡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실 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할 때 말이죠. 로만 캐톨릭처럼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도 문제입니다. 이 로만 캐톨릭 사람들은 화채설이라 그래서 실제로 이 떡이 몸으로 변하고 이 잔이 피로 변한다고 하는 그 트랜스브스탠시에이션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 생각에 그건 투마치, 그건 너무 많이 과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주의 만찬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바른 자세로 드리게 된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만찬이 아니에요. 나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의 식탁 앞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의 만찬만이 그 케이스가 아니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면 한 번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값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솟지 않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특별히 주의 만찬에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경고가 세 가지 차원의 경고가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살폈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저지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 그 영어 성경 보게 되면 if we judge ourselves,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나 스스로 나를 판단을 하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 앞에 섰을 때 혹시 뭘 잘못했을 경우에 첫 번째 판단의 케이스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는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자, 31절에서는 we judge ourselves.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인데, 32절은 우리가 판단을 받는 케이스예요. 누구에게 판단을 받을까요? 주님에게. 그래서 영어 성경은 we are judged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케이스.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성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지만 반성하지 못한 채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케이스에는 반드시 징계가 임합니다. 채찍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찍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래도 계속 빗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32절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이게 심판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것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든지 큐티를 하시든지 하여튼 혹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든지 하나님 여러분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컨빅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키게 되면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사실 잘못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때에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닫게 된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듣든지 큐티 때 말씀 보시든지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저 깠지요 그러는데요, 이 깠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단계. 그런데 이래도 안 되면 두 번째는 뭘 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채찍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찍할 이유도 없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돌이키면 하면 된다, 그래서 채찍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채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손을 떼십니다. 이걸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끔 징계하실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지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드는 케이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고 간섭도 없고 징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프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과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이걸 붙잡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할 때 은혜 앞에 나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예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의 케이스, 에스 아시죠? 에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간발의 차로 야곱보다 형으로 태어난 사람. 진짜 발 하나 차이로, 간발의 차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이 장자가 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권리가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에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서티피켓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권도 아니고 이 돈이 된다든가 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장자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때에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 넘겼어요. 물론 성경에는 붉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팥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잠깐 시장기 메꿀 밥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밥 한 그릇이나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잠겨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계승을 받는 자가 장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누구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에게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셔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야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서려 있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와 같은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같이 취급했다는 것, 이건 굉장한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쳐다보는 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나중에 에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지만 성경은 기록합니다. Too late, 늦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이 기록합니다.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지, 놓치게 되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주어졌을 때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사랑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언젠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될 때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 선교할 기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위에 드리게 되면 그게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은혜 가운데 바로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앞에 나를 돌이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은혜를 알았다면 우린 좀 달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먹으러 모일 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의 만찬과 예찬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과 함께 예찬을 함께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양보하라, 그리고 용납해주라, 참아주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밥그릇 앞에 서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른 때는 다 점잖은데 밥그릇 앞에만 서면 이성 잃는 분들 계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난리치. 그래서 앞사람을 움켜잡기도 하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내가 앞장서가서 먹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이게 사실 오늘 한국 사회의 현주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경쟁하며 뛰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치기 하는 사람들, 얌체가 있을 때에 꼭 갚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볼 수 있는 애티튜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고 경쟁하는데 어떻게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양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의 권리를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나의 배부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이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다투고 투쟁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모임이 판단받지 않기 위해.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 그런 뜻이. 이 판단받는다는 것이 평가받는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아웅다웅하고 서로 먹겠다고 할 경우에 어떤 생각 하겠어요? 저들도 별 볼 일이 없네. 우리나 똑같네. 우리가 이렇게 살듯이 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에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너희들이 늦게 먹을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못 먹게 될지라도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게 있나요? 우리의 생명 그분이 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분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 누가 주셨나요? 주님이 주셨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누가 주셨나요? 그분이 주셨어요. 나의 건강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 누가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안기기 위해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저버릴 때가 참 많고 은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은혜를 받고도 감격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건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들을 많이 주셨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은혜 앞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 영성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바로 안다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바로 안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랑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리 저거리 방황하지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행복이 없는데, 생명과 구원이 없는데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정처 없이 떠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날 사랑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뜨고 갈보리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찢기신 그분의 몸을 바라보시고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볼 때 그 피가 그 주님의 깨어진 상처의 아픔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안겼는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애가 사라졌다면, 여하 같은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몸을 생각하고 날 위해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십자가 몸을 전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영호 강사의 구원의 공식인가, 복음의 이야기인가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가 하면은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 전체가 새롭다는 거예요. 그죠? He is a new creation은 뭐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There is a new creation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론 나도 새롭게 되었는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세계 전체가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복음은 쉽게 얘기하면 두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 하고 그러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There is a new creation.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가 아니고 세계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이 문맥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16절에 고린도서 5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아니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쟤는 뭐 무슨 학교를 나왔고, 쟤는 연봉이 얼마고, 쟤는 얼마만큼 인기가 있고, 이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알 때에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기를 때에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교육의 목표가 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강의했던 중요한 강의 들었는데 로마 제국, 예수 밖에 있으면 그게 절대자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정치 권력이 절대로 절대적인 권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다. 새 창조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인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역할로 다시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세상은 아무 관계 없이,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그 결과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옛날하고는 다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새 세계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죠? 모든 게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 뭐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 공부하고요, 시험 보고요, 결혼하고요, 뭐 애들 키워야 되고 먹어야 살고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가장 바뀌는 가장 큰 거는 뭔가 하면요, why, 왜 이걸 하는가가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수 믿다고 해서 what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공부하시고 세상 직업 추구하시고 돈 벌고 사는 거 거의 비슷한데, 왜 돈을 버는가? 왜 자녀를 기르는가? 하는 왜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고 주기도문 다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요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삶의 각 세계 모든 부분에서 삶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기다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요 소금이라는 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늘 뭐 로마 제국 이야기를 하셨지만 나름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 세계가 자신감이 충만할 때였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아십니까?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끝. 그런 아이디어가 역사에 대한 낙관적인 야, 이 정도면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오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전체 총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에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전체 흐름에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악이 치유받아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요 관계예요 관계 구원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집을 나가잖아요 그죠?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그 아들은 옛날 사람들 2000년 전에 유대의 문화로 보면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면 쳐 죽여야 맞는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집안에 엄청나게 큰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서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죽어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자기가 혼자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망하잖아요. 죽게 되었잖아요. 최고 바닥까지 가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서 단 하나의 희망, 이 아들이 채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복음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죠? 막 울고, 이제는 막 송아지 잡고 난리 났어요, 그죠? 이제 천국을 확보했어요. 그걸로 그 탕자의 비유가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서 첫째 아들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의 반쪽이라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 있어. 아버지 상속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이 뭡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이 땅이 변하는 게 복음이고, 그런데 이 땅이 변해야 되는 가장, 뭐 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과 사람의 화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화해의 사역을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좀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착한 일 하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줍시다. 라고 하는 게 그 비유의 목적이라면 그 비유는 실패한 비유예요. 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강도 만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그 본래 비유의 목적이면요. 그 비유는 실패한 형편없는 비유예요. 왜요? 등장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익 광고를 찍을 때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찍을 때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써요? 이미지 좋은 배우를 써야 되잖아요. 이미지 좋은 배우가 배우를 등장해서 뭐 인사 잘합시다 하든지 뭐 전기를 아껴 씁니다. 그게 광고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하필 사마리아는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착한 일을 하자는 그 이야기를 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졌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냥 착한 일을 하자는 비유 같으면 예수님은 완전히 정말 형편없는 커뮤니케이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집어넣었을까? 그렇죠? 너희들이 나름대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산다 그래도 마음으로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너희들이 구원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무슨 매직처럼 믿음을 고백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사는 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그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은 그런 태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물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에요. 그게 절대로 전부 다가 아닙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나가가지고 당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울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게 복음의 중요한 출발이지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죠? 혹시 내가 첫 아들의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아까 창세기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이 그죠? 그 화해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의 결론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출세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울어요. 울 일이 많아요. 그게 인생의 해피엔딩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출세해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자체가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요. 창세기의 해피엔딩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화해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해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here is a new creation.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저한테 번역하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새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여전히 정말 우리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도 그 다음날 우리는 출근해야 되고 시험 걱정해야 되고 밥 걱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왜 사는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열심히 자녀 키우고 해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뀐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화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스타 오면 간증들 굉장히 많은데 이 참 귀한 간증들 많아요. 들어보시면 아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각자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결국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한 사명을 처음부터 인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거부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잖아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 회복의 꿈을 꾸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성막이에요. 그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움받게 된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 이 시간 거의 다 됐는데 한 10분 정도 여러분 질문이나 혹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웬만큼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읽는 시각이 중요해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실험하고 그러면 성경의 초점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 전체.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르쳤을까? 후손들에게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거 넘버원, 투, 쓰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 이야기를 하고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절대로 전달할 수 없는 진리의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 구원이라는이나 성경의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켜서 공식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늘 성경의 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결을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 이야기 맨 끝에 따라가다 보면 그 맨 끝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을 그 이야기에서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혹시 다른 질문이나, 쉐어하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이런 두 사람씩 짝을 지었어요.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 내가 오늘 그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렇게 내가 내 생각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임프레시브하다거나 혹은 전에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포인트를 알게 되었다 하는 거 한 5분 정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조금 이야기하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두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예, 우리 한 5분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이나 쉐어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2: 어느 그 천국을 자꾸 장소의 개념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소의 개념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갈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엔터하는 게 정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존이라고 천국가 하고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1: 중요한 포인트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세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천국이 없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간 천국이 없냐? 장소가 아예 없냐? 하는 거는 아니에요. 장소가 있어요. 홍 목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장소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곳이 있어요.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무슨 제가 영화를 보니까 무슨 그 결혼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알래스칸가 어디 뭐 남편 따라서 시댁에 가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알래스칸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시댁에 간다 남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댁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 예수라 그랬는데. 신랑을 믿으면, 만약에 신랑을 믿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신랑하고 같이 신랑 동네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이런 복음이라 그러면요. 믿는 거는 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믿는 게 아니라 신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그 한 남자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은 있지만 장소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아니고,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버리면 이 땅의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왔습니까? 그냥 뭐 저 하늘에서 그냥 끈적 올리면 되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것, 삶 주권자가 바뀌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너가 나를 이제 믿었으니까 너가 죽으면 천국 갈 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부터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형상은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의 삶은.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을 심어주시면 반드시 그 희망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삶의 모든 의미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시고 앞날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보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사명을 갖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은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아서 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보냈다는 건 뭐 알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기 때문에 그 보내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총체적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다. 예,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텔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텔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com입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0: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 아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지난주일과 같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이었고 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7월달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네 번에 걸쳐서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병에 걸린 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걸린 병의 이름은 혈루증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고요. 하혈을 한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유출병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당시에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다면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마가는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산도 병 고치는 일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병이 고쳐지기는 커녕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설명하자면 양의, 한의, 민간의 등 모든 의학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여자의 절망적인 상황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해 성 밖으로 쫓겨나 해당 예배에도 참석을 못했고 심지어 성전에는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고 소외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병든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 여자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말씀도 2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그 동사는 바로 하나는 듣고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손을 대미라는 단어예요. 전혀 소망과 미래가 없었던 이 병든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린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병 낫는 것을 보겠던 여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듣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병든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자에게 생겼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뒷부분과 2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받을 것을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여자이라는 생각은 믿음으로 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시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행했던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마르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아멘. 갑자기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에 그의 혈루 그러니 곧 마르되. 12년 동안 그렇게도 힘들게 고치려고 했던 병이 고쳐지지 않았었는데 여자는 한순간에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료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함께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배웠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치료의 능력이 나온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 물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사람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예수님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의 만짐은 전혀 나갔습니다. 여자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치료의 능력이 나갔음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 여자의 만짐은 믿음의 만짐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의 행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편 치료를 받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치료를 받은 후에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책임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사실 예수님은 누가 치료를 받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료받은 여자 자신이 직접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자 치료를 받은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처럼 우리가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치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치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일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과 해결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러나 종종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007 크리스찬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007 크리스찬이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증을 들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체적인 치료를 받았고 이제는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평안을 향해 가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너의 인생은 새로워졌다. 이제 평안하고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 설교를 듣고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기대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뀝니다. 찬송을 하다가 가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여야 될 능력의 예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 주님,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나를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 주님을 만난 내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낙심된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의 변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았던, 육체적인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았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신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치료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삶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치료받고, 특별히 치료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평안히 가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아직도 COVID-19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인데,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 서신서에 보시면 호레시오 스펙보드, 다섯 명의 자녀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던 그것을 가사로 만든 귀한 찬양입니다. 특별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대의 절반 이상을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방송은 가장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찬양만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음악적인 모든 요소가 성경적 찬양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찬양이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찬양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진리며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BBN은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찬양, 올바른 찬양만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죄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101번째 강해 믿음의 비밀을 전해주십니다.
1: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절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아까 제 방에 있는데 옆방에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그 조리식 천장에 내려앉도록 웃고 하시던데 무슨 얘기일까 궁금해 가보려 하다가 안 갔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성경 이야기는 아무리 할래도 웃음이 안 나와요. 그저 찔리죠. 찔리면서 내가 왜 이럴까 뭐 이런 마음만 들고 그리하기 때문에 웃었던 것 다 또 지우고 또 찔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좀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얘기하는 그 집사의 자격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런 자격이 어떤 것이냐 또 뭐 집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오늘 설교의 초점이 아니니까 접어두시고요. 일단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집사의 자격 그걸 보면은 다른 내용들은 무슨 말인지 어쨌든 대충 알아먹긴 할 수가 있어요. 8절에서 얘기하는 정중하고 일군 이연 안 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이걸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뒤에 나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또 이런 말들도 아 그게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는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건 좀 알기가 어려워요. 의미 자체가.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믿음의 비밀일까? 또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선뜻 얼른 다가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그래도 내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가? 그 비밀을 가지지 못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뭔가 자체부터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중점을 두고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밀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서로 이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리스도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경건의 비밀. 그 경건의 비밀과 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서로 따로 떨어진 독립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서로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왜 비밀 이렇게 말을 할까? 먼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다 그거예요. 또 그리스도 비밀 이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진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한적.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알아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닫지 못한 이유를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 이사야 6장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것은 뭐 제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또 뭐 깨닫는 어떤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식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그 본능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막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죄 때문이다 할 수가 있죠. 죄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은 그 감추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알려주고 나타내고 뭔가 열어서 보게 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열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용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절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알게 되어진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비밀인데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알아챈다. 그건 비밀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뭐 연구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해석이 인간에게 유리한 해석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인간에게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니까 늘 인간에게 유리한 그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은 공부 안 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연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막 알게 되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연구 공부할 때의 초점이 방향, 해석하는 방향 자체가 아 내게 유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과 영광됨을 위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게 돼요. 연구를 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복음의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두고 비밀이 나타났다, 드러나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서 비밀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고 인간을 세워서 비밀을 알리신다, 택한 자에게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그 성경을 얘기한 사람 차고 넘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유튜브에 보면은요, 또 설교가 막 넘치고 넘쳐요. 근데 그 성경 얘기들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는 모든 성경 내용이 인간을 위한 것에 초점을 둬요. 중점이 인간입니다. 종교적인 욕심을 부추기면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네가 이렇다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죠. 그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그 증거예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내 생각밖에 못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부끄러움과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막 파헤쳐 드러내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 초점을 돋버립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니잖아, 주님이잖아, 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저 사람 반대를 하고 돌 맞고 이런 관심을 안 두는 거죠. 그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기 돌 맞을 거 두려워하면서 말씀했으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돌 맞든 맞든 아예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기 위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사람들의 담대함이었죠. 그렇게 성경은 둘로 나누어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영광 쪽으로만 붙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비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비밀을 기준해 가지고 세상을 심판을 내요. 비밀이 계속 비밀로 감추어진 그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비밀을 알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비밀이 드러나서 그 비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군 알아가면서 그게 뭔가 나에게 기쁨으로 조금씩 흘러 들어와진다, 그게 감지가 되어진다면은 그게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 그 자체로 이미 그 사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다스리는 가운데 이미 생명에 속한 자다는 그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게 되어지면은 뭐 세상에서 막 돈 벌고 어떻게 잘 되고 이건 접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마지막 때에 나를 살려내는 그 생명된 그 말씀을 내가 알아간다는 거, 그 기쁨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매맞아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편 강도와 천국의 상급 똑같다고 했을 때에 성질을 내냐 않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고 복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았으니까 이미 그게 보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미 보상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했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 더 크고 안 크고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건 이 복된 걸 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속에다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됨을 하나하나 파헤쳐 들어가면은 아 이래서 신자는 정말로 복된 자이고 그 나를 주님께서 다스려가면서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불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말씀을 알아간다? 안 되는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뭐 주님의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아 나는 이상하게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정말 향하게 되더라, 그런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건 본인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보고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의 사건 역사심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께로 붙들려 끌어가는 것이구나. 좀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챈다는 거.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알았다고 해서 비밀 안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아는 것 같아 하는데 모르는 거. 그래 늘 우리는 나에 대해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늘 내 초점을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알미 어떤 것인가 깨달아가고 공부하고 그게 여러분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비밀을 알았으면은요 그냥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뭘 해야 되지? 제발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은 접어두시고요.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마음에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 자유. 그게 인등. 그게 복된 거죠. 난 말씀 비밀을 알았는데 모르잖아. 이건 아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그 비밀은요. 나의 부끄러움과 모든 수치, 죄까지 다 드러내버립니다, 정말. 막 음식 쓰레기 내면서 파헤쳐가지고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게 하는 것처럼 나를 파헤쳐서 드러내는 게 비밀이에요. 찔리고 아프죠. 근데 그 찔림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앞을 보게 됩니다. 주의 아픔과 주의 찔려 보면서 아, 그 은혜가 나를 살려냈구나. 그렇게 은혜의 복됨으로 나아가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 그 복됨을 이제 함께 누리고 같은 길로 함께 가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나는 이걸 안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좀 누리고 같은 세계에서 같이 주를 바라보고 같이 기쁨 속에 살아갑시다. 그게 교회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돌 날아온 적은 없지만은 돌 날아올 걸 각오하면서 막 그 뭐 부끄러움과 수치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절대로 자기를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난 정당한, 난 믿음이 좋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 또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비밀이라는 방식으로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그 천국, 그 천국으로 내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그게 은혜의 사건. 그게 나에게 주어진 선물, 은총의 선물. 그쪽으로 생각을 좀 모아놓으세요. 근데 세상 그걸 모르잖아요. 신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같은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한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에 말이 좀 통한다 할까요? 그걸 교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정말 굉장히 좋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창원 갔다가 올라오면서 한 1시간 반 거리인데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같이 갔다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면서 얘기하는 게 뭐 교회 부흥 이런 게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런 거 나왔으면 제가 차 세고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죠. 계속 성경 해석 이야기예요. 목사끼리도 성경 해석 이야기하는 거 안 쉽습니다. 따분해요, 목사도 이상하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 해석 얘기하는 거. 목사가. 근데 그분하고는 성경에서 아 이건 이렇게 했었다고 저건 저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해서 낫지 않겠는가 계속 그 얘기하면서 얼마 좋은지 몰라요. 오랜만에 얘기한 것이죠. 그게 정말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 비밀을 서로 가진 자로서 아는 자로 만난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이 통한다. 얘기가 되어진다. 여러분 은속교회 안에서는 그걸 느낄 모르겠죠. 알아챌 수 없을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서 일반 교인들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벽입니다. 뭐 다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벽이에요.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그 다니던 교회를 이제 나오겠다고 그 목사에게 통보를 이제 하니까 목사님 막 와가지고 왜 나가시려고 합니까? 목사님 예수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목사님 뭘 하겠을까요? 아, 나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예수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는 그런 말들이 있었단 말 들었는데 진짜인지는 감 못 잡았는데 진짜예요. 그래 그분이 나갈까 말까 하다 그 말 듣고 놔버린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는 게 싫어하냐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 붙들고 성경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저는 뭐 뚜껑 열리고 아마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인 붙들고 성경 얘기 같이 복음 얘기해 보세요. 뚜껑 안 열리면 정상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복음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예수를 아는 대로 만나가지고 십자가 얘기할 때에 서로 통하더라. 복된 관계입니다. 그게 정말 복된 관계예요. 친구죠. 주의 몸이고 가족이죠.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은 모여가지고 뭐 서로 막 뭐고 집사장에게 뭐 모함하지 않고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비밀을 아는 자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자됨이죠. 아니, 맞추고는 집에 고향 가야 되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 세상이 또 알아주기를 기대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이기 때문에 알아주지를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도 세상은 마지막 때까지 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감추어진 가운데 있고 주의 백성들만큼은 비밀이 드러나진 그 세계에 불려나와 있고 복음을 누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십자가를 들으면서 그게 나에게 다가와진다는 것, 내 속에 들어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 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라고 좀 그 생각해 보시라고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그 집사로 세우러 가시는데 사실 누가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속을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믿음 비밀을 가진 자로 보이십니까? 아, 고개를 끄덕이신 분 제 속을 안다는 얘기인데 천만의 말씀 제 속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듣고 아, 저렇게 말하니까 비밀을 가졌겠지 짐작할 뿐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가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이 그 성경 얘기하면 막 알고 기뻐하지만 그것 때문에 야 비밀을 가졌구나 간주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을 믿음 비밀을 가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울이 교인 따다 보면서 너는 가졌고 못 가졌고 그렇게 판단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판단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봐라. 만약 이 말대로 자 집세를 뽑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곤란을 뽑으려고 합시다. 못 뽑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뽑지를 못하는 것이죠. 바울도 안 되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를 골라서 집서를 세우라 이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믿음 비밀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느니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한 말씀이에요.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지 간에 넌 어떤 존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집사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물음이라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아무 할 말이 없죠. 이것이 비밀 앞에 선 우리 입장이에요.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집사 될 자격이 없네. 차라리 그건 다 때려치우고 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나는 말씀 앞에 서보니까 아, 자격이 없는 자구나. 이걸 좀 알아채자는 것이죠. 나같이 아무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집사로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은 세상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은 온통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지려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좋아지지? 늘 거기에 관심을 둬요. 왜? 믿음이 좋아야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을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그런 믿음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성경에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믿음은 나를 보면서 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왜? 세상은 믿음을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으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시 자기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염려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되어진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일하심으로 주어진 은총,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이런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만들기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나 뭐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세우자 이것은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내 일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나아지는 또 인간의 그 소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 없는 상태 이게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용서된 상태죠. 그게 죄가 없는 거죠.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함의 의미예요. 따라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양심, 그건 없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 양심이 아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깨끗한 양심이에요. 나는 지옥 갈 자다. 내 죄를 보면은 난 도무지 천국에 집어넣어 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다. 이걸 알고 이런 모든 죄가 주의 피로 가리워졌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는 실천이나 또 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죠. 도덕과 전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모두 죄뿐임을 아는 거예요. 그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일, 내가 활동하는 이걸 안 보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기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나를 살게 하시고 넉넉히 채우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신 내 생각에 몰두하는 거, 이걸 제일 잘해요. 이건 가르쳐주지 않냐도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은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 생각에 몰두해서 날 위해 살아가는 거, 이걸 여러분이 제일로 잘한다. 주특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양심은 아, 그게 내 본 모습이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나다. 그리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손, 빈손 상태로 주님이 이루신 그 일만 바라보는 거죠. 그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자연히 주의 피의 은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고 주의 피 아닙니까? 그 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모이는 그것을 예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피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주님 예수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자연히 내 관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한 일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목사가 모여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 그게 얘기꾼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들이 나와질 수가 없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히 그런 말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여겼는데 아, 잘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아채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 비밀을 가진 그런 모임에서 환영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요, 주님만 알고 싶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어서 모여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모인다면 그냥 침묵해요, 그것은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모임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함께 하시는 것은 소원 들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고 그 은혜를 내 속에 남겨놓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남겨놓기 일하시는 이것이 감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주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다가와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 복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은혜만 생각해야지 아무 다짐을 또 다짐해도 세상 보는 순간 늘 나의 일로 세상 내 마음이 점령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러니까 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긴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늘 뺏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는 것, 그 마귀의 강한 세력을 실감하면서 왜 제가 그토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하고 또 하는지 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늘 내 마음 마귀 뺏긴다. 그걸 절감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싶은 소망이 내게 감지가 된다면은 아,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았을 때에 내 소원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내 병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날 도와서 주님의 은혜로 끌어가시는 그 도우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모든 성도의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또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면 자연히 그런 소원이 중점 있는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복음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 그 열매, 그 모습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자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알아주는 것에 신경을 안 씁니다. 거기 관심을 안 둬요.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관심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뭐 집사님 믿음 참 좋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라도 그게 제 믿음입니까? 주의 믿음이죠.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거예요. 미련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에 대한 미련을 버린 자로 살아가요. 나에 대해 미련을 버렸다는 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포자기는 그냥 절망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나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는 그걸 이런 의미인데 신자가 믿음 안에서 나에 대해 미련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포기가 아니고 내 주인 되신 분에 대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데 지금까지 난 내 힘으로 내가 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고 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거죠. 어떤 삶이 자유롭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자유롭겠냐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 행복이에요. 세상에 알 수 없는 비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복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귀한 은총으로 막 다가오는 거죠. 그 믿음을 존귀한 선물로 받으면서 세상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는 그게 복된 삶.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집사의 자격요건이라고 했죠.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 집사, 집사, 집사, 집사.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사는 사람입니까? 아재 개그 요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막 맡기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집사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 아시는데 딱 말한 건 제가 다 압니다. 집사는 봉사를 위해 세워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봉사는 교회일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교회일도 봉사에 포함되겠죠.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짐으로써 드러나는 봉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증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봉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봉사자로 나타나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알도록 도우시는 것도 그런 봉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은혜 은혜 하지 않고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것. 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줘야 되죠.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은석교회란 단체로 모인 것이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된 신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 그러니까 우리를 함께하게 하셔서 그 주의 복된 몸의 관계가 되게 하신 것. 그걸 감사하시고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함께 공유하고 나타내는 관계 속에 살아가지는 것. 그게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서로 봉사하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담에 마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저희 BBN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은혜나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나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을 보내주시면 다른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8번째 시간. 1907년 9월 17일 민족 최초의 교회 조직이 설립된다는 소식은 일본 통감부에겐 긴급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간 그러리라곤 짐작을 해왔던 터이지만 민족을 무단으로 통치해온 일본으로선 이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 통감부는 이등 방문,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있으면서 민족에 대한 무단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완영 등과 같은 을사오족들이 그와 함께했는데 그들은 한민족을 수탈하기 위해서 가진 자행을 다했죠. 거기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 등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 일본에게 교회가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민족 자체의 독립기관인 노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교회 조직이 더 커질 것이란 것과 다른 교단과의 연계가 이루어져 하나의 거대 정치 조직 내지는 저항 조직으로 변할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 뭐야? 9월 17일에 장대행교에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교회 조직이 세워진단 말인가? 왜 하필이면 평양에서 말이야?
3: 하,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 평양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뭔가가 있다니. 통감부에서는 교회가 조직을 만드는 것에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노예인지 뭔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어?
3: 제가 보기엔 평양이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터가 안 좋다니.
3: 아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터집니까? 앞만 봐도 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2: 닥쳐라! 아. 당장 이 사실을 본부에 알려라! 어서!
0: 9월 17일 아침, 최초의 민족교회가 설립되는 그 역사적 현장이 된 평양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다.
4: 아유, 뭐이가 저 사람들은? 와, 우리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이야?
5: 막히길 몰라서 그러는겨.
4: 모의가 오늘 있네?
5: 아이고야, 참말로 모릅니까?
4: 무슨 날이지?
5: 아이고, 참말로 왜 이리 사는지 모르겠다. 나나 보소, 오늘이 우리 교회당에서 노회가 만들어지는 날아인겨.
4: 아이고, 그날이 오늘이네? 그저 내래 정신을 다른 데 놓고 있었구만 이래.
6: 이봐 닌자들. 아, 거기서 뭐 하고들 있네. 네.
4: 응? 어서 오시라요.
6: 손님들들이 닥치니까니 날래 어서들 들어와서 일손 좀 거둘라고. 어서.
4: 이거이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구만 이래.
6: 아, 못들 하고 있네. 날래 들어오라오. 날래.
4: 예예, 갑니다. 니브라우 어서 가자.
5: 아유, 갑니다.
1: 장대현 교회에는 33명의 외국인 선교사와 36명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간 서양 선교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대안의 교회들이 민족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임을 다들 표정에서 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7: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땅 대안에 25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 성경이 읽혀지고 교회당에서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한민족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자 간절히 기원을 했습니다. 그 염원은 드디어 오늘에서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교 연합공의회가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로 따로 두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하나의 장로교로 한민족의 교회로 거듭나게 됨을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0: 이거 참으로 답답하고만 참으라! 장대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거 내가 밖으로 나가볼 수도 없고. 드디어 왔나 보구만.
1: 다녀왔습니다.
0: 그래, 어떻게 됐나? 대체 장대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1: 교회당 놈들이 모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뻔한 것이 아닙니까요?
0: 아무리 뻔한 일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 누가 노회장이 되었나?
1: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마패성 교사, 마포 삼열 목사입니다.
0: 뭐야? 그자가 끝내 노회장으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구만.
1: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평양선교회를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것에 다른 이들이 많은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0: 일이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진행되어가고 있어.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문제구만.
1: 그렇습니다. 앞날도 앞날이지만 당장 오늘 더 큰 일이 남아있습니다.
0: 더 큰 일? 그게 무엇인가?
1: 노회에서 오늘 목사를 세우는 안수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0: 뭐야? 오늘 말인가?
1: 예, 오늘 밤 7명. 길선주, 양전백, 서경주, 반기창, 한석진, 송린서 그리고 이기풍에게 안수를 한다고 합니다.
0: 그러면은 오늘이 지나면은 우리가 상대할 자들이 7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인가?
1: 그렇습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자들입니다.
0: 만만치 않은 자들이라. 만만치 않은 교회들이 되겠구만. 그래,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3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세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업신여기는 일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타인을 업신여긴 일들이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증세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좌측에 제자 훈련이라는 쓰여진 코너에 항목들에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천천히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증케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나 불확실함이 있으시다면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당신의 구원, 오늘 BBN 방송을 통해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4: 제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선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의 비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의 비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하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소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를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2: 제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다는 지나지 못하겠고 어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어디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리.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4: 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에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무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이천 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스루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스루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말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5: 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거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벨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선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관성을 헐어 돌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지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슬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6장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을 좀 나누었고요. 1절, 2절까지 나누었거든요. 오늘 3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들은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것에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생각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게 되는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읽어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란 하나님의 성호, 즉 하나님의 성호는 그 발음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히브리어의 야훼를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그것에는 복수 개념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삼위일체를 추론할 수도 있겠으나 구약에서 엘로힘이 사랑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삼위일체가 잠재적으로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봐요. 오직 계시 역사가 하나님의 삼위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존재됨이 본유적으로 삼위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어도 요 정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삼위가 다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하게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삼위 사이에 분쟁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둘이나 하나이듯이 삼위로 계시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신적 속성이 동일하며 하나이신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우상 숭배와 다신론적인 그러한 사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이 분명히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로 가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변론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하는 것, 뭐 자기가 잘난 척하는 것 다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이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우리 가운데 이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 죄송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런 거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그분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을 나눌 때 21장에서 그런 말씀들을 쭉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먼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며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분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백성은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말해요, 그 백성들,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하여 그들은 주님, 왜 제가 주님을 핍박해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는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이렇게 심히 헐뜯느냐? 너는 왜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수고하는 그들을 비방하느냐? 그들을 후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비방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게 증거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해치는데 열심히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기 기만인 것이죠. 위선에 불과합니다. 6절로 가보실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마 다윗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분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육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그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부모된 자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차 그가 무엇이 될 것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나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식을 훈육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그의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일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공공 게시판이나 간판 또는 네온사인들을 통하여 수많은 광고물들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요즘 세상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세상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이런 광고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라는 연구조사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문이라든가 기타 광고에 이 술과 뭐 이런 흡연 또 영화 뭐 이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로 빠져들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범람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또는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와 같은 옳지 못함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빠져들기가 쉽잖아요. 그 뭐 구하기도 쉽고요.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잘 교육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이 그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고 만들어줘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당신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후에도 당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서는 그분의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기 그지없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당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3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본문 역시 주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용하신 말씀인데요. 따라서 사단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을 증오하고 있고 그것에 많은 공격을 가했을 것이다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장차 유혹으로 받을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부지런히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정말로 분명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참 여러분 요 말씀 보면요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이제 당신의 목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과 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어요. 즉 주님과 사귀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로 또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의 자리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이 성취되는 과정을 아마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여러분과 나눠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취된 구원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구원은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변화시키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널리 증개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성화라고 교리적으로 부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성취로서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취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건데 우리의 몸은 주님의 그 부르심, 그 나팔은 트럼펫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런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나사로를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각자의 음성, 이름을 다 부르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신앙 간증 모임에서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등 뒤에 즉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는 문구를 쓰고 다녀야 한다 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당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전도 동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열정적으로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일단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학문도 포기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사도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욥이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은 사도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말았지요.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기독교 역사상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베스도 총독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문 때문에 머리가 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혹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들으신 분 계시면 정말 그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못 듣냐? 우리가 열심히 안 전하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아, 저 사람 미쳤다 그럽니다. 무엇에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골몰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은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한 번도 뭐 잘 먹고 잘 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12절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도바울 당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인기를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의 동기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저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벌려고. 돈 때문에. 돈이 그들의 동기예요. 만약에 돈이 없다면, 돈에 대한 어떤 것이 없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돈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동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권세나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뭐 권세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 인기, 명예.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연예인이 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들을 하는데 그것도 다 인기, 명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들의 동기는 인기, 권세, 명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 두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실은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돈도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고 명예도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사랑보다 더 강한 동기는 없습니다. 아이가 막 울 때, 뭐 달라고 막 고칠 때 그 아이 울음 끝이게 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조용히 안 해? 울음 안 그쳐? 이렇게 하면서 화를 확 내면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매맞을까 봐, 혼날까 봐 울음을 뚝 그치죠. 두려움. 두려움을 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도 여러분 두려움을 주면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엄마한테 매맞는다라든가, 아니면 또 뭐 너 스마트폰 한 달간 사용 금지, 뭐 용돈 한 달간 없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게 이제 무서워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지요. 너 공부 안 해서 뭐 될래?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해? 그래, 좋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일단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런 방법 쓰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말에게는 채찍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당근도 필요한 것처럼 두려움을 통해서만 계속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한 동기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랑은 여러 동기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좋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는 다른 동기 없어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돼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면 전쟁이 나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나가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조국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국민들을 사랑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죠. 사랑이 그들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첫째는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력하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본문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왜 주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본문 11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심판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동기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 거라고요? 화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지옥에 보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 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를 다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 일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요한 에스겔서 3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8절입니다. 여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 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여기 있는데 그 악인이 계속 악한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가서 경고하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경고를 해가지고 그 악인이 듣지 않으면 그 악인은 이제 자기의 악 때문에 죽지만 만약에 경고하라 그랬는데도 경고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에 대한 피값을 결국은 누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랍니다. 그만큼 무서운 분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봐도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앞에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살아갔지만 나중에 자기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늘 두려웠다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늘 의식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뭐 왕이건 총리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사람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지 뭐. 그 앞에 있는 뭐 권력자가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늘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상반절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 우리를 강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강권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14절 하반절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위대한 사랑이고 정말 대단한 사랑입니다. 지진이 나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들을 품에 안고 아들 대신해서 엄마가 죽으면 그거 여러분 신문에 납니다. 정말 위대한 모성이다, 위대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신문에 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정말 누추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 바쳤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뭐라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이런 생각하면 정말 큰 감동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 143장 가사를 쓰신 분은 그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만히 묵상해봤더니 그러니까 눈물만 계속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바칠 것 없고 이 몸 한 몸 바쳐서 주님 일 하렵니다. 아, 그런 고백을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정말 못된 박해자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대충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대충 복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돌이 날아와도 복음 전하고, 매질을 해도 복음 전하고, 죽이려고 해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말았죠.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적이고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빚진 자야. 나는 빚진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빚은 도대체 무슨 빚입니까? 어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주님께 사랑에 비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나는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벌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죠. 주님으로부터 내가 큰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나도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게 사도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의 가족이 있다면 대신 돌봐줄 것입니다. 그가 이루기 원했던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거 내가 대신 이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동기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동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야 할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두려워도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시나요? 우리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을 위해서 죽으셨던가요?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하나님이 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늘 의식했던 하나님의 심판, 그게 여러분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기는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는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바른 길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또 알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국방송에서는 성경대학을 통해 바른 진리길을 오디오 포맷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의 독선적 견해와 생각과 경험은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www.bbmpi.org로 가셔서 간단한 등록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반복해서 생명의 말씀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테스트로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각에 접근했는지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신 말씀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사역자와 질의대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는 bbnbi.org와 bbnchat.org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날 믿어라. 그러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믿고 따르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그걸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짐을 지워지고 있어요? 짐만 무겁게 지워지고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고, 아예 저주죠.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퍼붓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씀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잘못하면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야 되는데, 바로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게 사랑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앞쪽에 자리 한두 자리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같아서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좀 두 자리만 좀 비워주세요. 그 11시까지 오시면 이제 의자가 뒤에 들고 앉으십니다. 요 앞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11시 이후로 오시면 곧 다른 그 모니터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려놓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7번이나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님의 저주를 퍼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저 내가 잘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책망 안 하고 위로해주고 뭐 다독거려주고 이걸 사랑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하는 사람을 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간다. 너 이렇게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 예수님 왜 이러실까? 그러지 말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 구원받는 자잖아요. 그런데 뭐? 날 보고 외식한다고? 네가 뭔데? 하고 대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는 자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버림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실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지금 거부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믿는 척하고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해도 많이 하셨어요, 그만. 나중에 아니요, 아니요 하고 예수 저주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요즘 얼마나 힘들고 필요해. 그래서 교회가 뭐 위로한다, 뭐 위로의 목회, 치유의 목회. 아니요. 여러분, 몸에 고름이 짜 있으면, 고름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야 되죠. 짜서 안 되면 칼로 찢어 수술해서 짜내야 됩니다. 고름은 살이 안 돼요. 고름은 나머지 다른 것까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짜내야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고름을 짜내지 않고 그저 아카진기 발라주고 뭐 일회용 밴드 붙여주고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있는 대로 메스로 그냥 도려내어 버려야 돼요. 우리 오후에 찬양 그 같이 인도하는 우리 집사님이요, 이 손가락 사고로 이 끝에 요거 잘렸거든요. 몇 번 수술인데 염증이 계속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몇 번 수술하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 항생제 쓰면 안 됩니다 하고 생사를 잘랐대요. 생사를 마취 안 하고 마취를 하니까 이게 자꾸 염증이 생겨 생사를 잘라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마취 안 하고 한번 잘라보실래요? 칼로. 그러고 나니까 낫더래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메스를 들이대서 마취 안 하고 그냥 생사를 잘라버려요. 그게 낫게 한다면. 예수님의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스경의 저주를 퍼붓는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택한 백성은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무리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있겠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도 같이 있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책망의 말씀은 누구가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들어야 되지만 누구도 들어야 돼요? 제자들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도 어느 사이에 외식하고 있거든요. 윗선에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이 페르조나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퍼슨이라는 인격이 페르조나에서 왔는데, 페르조나는요, 연극에서 가면이에요. 가면을 잘 쓰면 그 사람이 인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믿지 마세요.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격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와서는 가면 잘 쓰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집에 가서는 개판으로 산다. 그 사람 뭐예요? 연극 배우예요, 연극 배우. 전부 그렇게 연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페르조나. 그래서 중국에서는 병검술도 있잖아요. 샥샥 바꾸는, 샥샥샥 하면 얼굴 다 바뀌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 가면들을 말씀을 벗겨내서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민낯이 드러지면 속이 우리 안에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부끄럽고 도망가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고, 진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뛰어나고 싶었대요. 저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근데 찬양대 저 제일 구석에 앉아있어서 뛰어나가면 다 보일까 싶어서 쪽팔려서 못 뛰어나갔대요. 그것도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찔림 받아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간 이유가 뭐예요? 외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우리는 외식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화장하고 오셨죠? 몇 급을 발랐습니까? 이 외식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그래요. 속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늘 푸는 게 교인들이요. 이 화 있을진저 늘 푸는 게 목사, 장로들이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 되면 안 돼요. 야, 서기관들 참 못됐다, 그제? 바리새인 참 못됐다, 그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의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해주세요. 전부 그 책망의 말씀은 다 나에게로 향해야 그게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하지만 아마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회당 그 예배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 앞에 강단이 있고 의자가 있어요. 우리 저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뭐 절로 밀어놨지만 이쪽 의자가 있으면 이게 모세의 자리.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그럼 뭐 회당 예배라고 하면 이거 무슨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예요. 서서 안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앉아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아시죠? 신의 이름이 아니라 고라시나 베세다야 할 때 고라신, 그 지역에서 모세의 자리가 돌로 만든 모세의 자리라고 추정되는 것이 발굴되었어요. 한 1700년쯤 전에 그 어떤 고라신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돌멩이인데 깎았어요. 깎아서 여러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로 추정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양이 들어있고 오른쪽 왼쪽은 팔걸이가 있고 밑에는 돌인가 뭐 부신한가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팔걸이를 하는데, 거기 그 의자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말, 이렇게 히브리 말로 새겨져 있는데,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림.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을 지어놓고 강대상 같은 거는 내가 알아서 딱 하나 허물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의 의자 그 큰 아주 중요한 자리에 누가 올려놨다고요?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림. 옛날이나 인간이나 자기 이름 내는 일에는 똑같아요, 그죠? 절에 가도 기둥 하나 받치면 기둥에 자기 이름 써줍니다. 기와 하나 받치면 기와 이름 써주고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 오면 저 우리 옛날에 그 뭐 신학대학원 이 신학교 가보면요, 이 건물은 어느 어느 교회 누가 건물했습니다 이름 다 딱지 붙여놨더라고요. 못 봤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당시나 이런 시대나 약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약간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존경하기를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율법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러니까 율법 상자 자체에 입 맞추는 것이 예배 의식이에요. 그 율법 상자를 담은 것을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딱 들고서 이 안에 여기 담아두잖아요. 이걸 한번 한 바퀴 돈대요, 이렇게. 율법 상자를. 그럼 옆에 선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 상자. 를 손에 대고 입을 맞추기를 쉬지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율법을 좀, 근데 그 율법을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지난주에 그 필사는 사람이라고 서기관도 했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존경받는다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왜 서기관 바리새인 말하냐면,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운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올 때에, 포로 잡혀갈 때도 그랬고, 돌아올 때도 그랬고, 우리가 열왕기 하 보면서 요시야 왕의 계획 알잖아요. 철도철명 계획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율법을 새롭게 하는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율법을 담아서 바벨론 포로 70년 갑니다. 가서 우리가 왜 망했을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망했을까? 그래서 율법을 다시 쭉 살펴보니까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명기 28장 1절에 모든 율법과 규례를 다에 몇 줄 쳐야 됩니다. 다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이에요.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데 저주가 3배가 넘어요. 축복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축복의 목록도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하면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고 꿇어 가지 아니하고 꾸어 죽을 것이고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문자들을 보니까 아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 망한 이유가 뭐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그냥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뭘 하라 하지 말라. 몇 가지가 나와요? 613가지. 그건 뭐 정확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데 더 많을 수 있으니까. 613가지 나오는 것을 다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파는요. 그... AD, BC 160년경에 안티오크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 이후로 가장 유대 사회에서 큰 세력을 확보한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파가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에 가입하려면 바리새라는 말은 불리하다는 의미거든요. 율법 안 지키는 너희들하고 안 놀아. 나는 율법 지키겠어. 그래서 바리새파에 가입하려면 일단 예비고사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 사람은 바리새에 들어올 만하다고 보면 여러분 신천지도 그냥 들어가요. 예비 교육을 받아요. 복음방에서 예비 교육 받고 6개월 동안 기본 교육을 마쳐요. 기본 교육 마치면 이미 세뇌가 됩니다. 세뇌되었을 때쯤 시험을 쳐요. 그 시험 합격하면 신천지 교인으로 받아줘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할까? 아무나 받지 말고 시험 치가지고 예비 시험 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6개월 마치고 나면 이미 거기에서 이긴 자, 보혜사는 2만이로 적어야 합격이 돼요. 그거는 합격이 안 돼요. 재교육해야 돼요. 근데 6개월, 그렇게 하다가 떨어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 시험, 6개월 마지막 시험에, 이건 아니잖아. 아, 뭐, 언약 중심 얘기해요. 처음에 가면, 신천지 교육, 처음에 가면 언약 얘기한다고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제법 비슷하다 그러던데. 그래, 언약 얘기를 한다고, 내가 깜짝 놀라요. 신천지에서 직접 교육받은 사람의 노트를 봤다니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 이만희 씨가 강대상에 이어 뭐 붙이는지 알아요? 새 언약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해요. 눈이 번쩍 떠인 거예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이렇게 쭉 나갔는데 6개월 세뇌 교육 딱 받고 나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6개월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10년 단위보다 성경부 더 많이 했어요. 10년 교회 당에 오가 반쯤 졸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이런 사람들 10년 공부하면서 6개월에 집중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험에 그걸 통과하면 신천지 가입을 해줘요. 근데 통과 안 되면 다시 재교육이에요. 그러다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 있어요. 이름들 안 알려줍니다. 누가 누군지. 그러면 야, 저 사람 신천지 교육받고 왔다 그럴까 싶어서. 혹시 지금도 혹시 신천지 혹 다니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바리새파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예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11조와 정결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이 되었다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경받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완전히 유대 사회를 뒤집어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화가 났을까요? 저 예수를 죽여야만 이 유대 사회의 기존 질서, 율법 체계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예수는 혁명자. 저런 이단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서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부활 안 믿는데요. 바리새인은 부활 믿잖아요. 이들이 예수 죽이는 데는 연합이 된다니까요. 평소에 교리가 달랐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교리가 달랐는데 예수 죽이는 일에는요. 마음을 합했다니까요. 로마까지. 그래서 예수 죽여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널프로의 교인들이요. 복음 듣는다는 우리가 더 외식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먼저 보십시오. 이 외식은 성경 발휘하는 짓이 어떤 거냐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줄 때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주잖아요. 막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요. 가르치는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와서 제가 쓰레기 안 버립니다. 쓰레기 안 버린 지 한 2년 됐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화장실 세팅 하나 제가 다 했습니다. 커피 세팅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10시 반에 제 서재에 있으면 몇 년 전만 우리 교회 풍경을 말씀드리는가요? 목사님 화장실 휴지 떨어졌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여러분 쓰레기 버리고 난 거 그 송집사에 와서 잘 버려줘서 참 감사한데 부부가 그 전에는 제가 분리수거 다 했거든요. 이러면 가고 나면 다 치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는 아니에요. 성경 말이 아니다 이 말인데. 그런데 저도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막 치우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전에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뭐 교회 어떤 큰 청소를 해야 된대요. 목사님이 주머니 손졌던지 이렇게 아무도 하고 발로 이거 치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러네요 이래요. 저도 어찌 될지 모르죠. 나중에 또 바리새인 성경에 대해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청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손도 꼼짝하지 않고 율법의 짐을 지웠다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요.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 즉 이들은 무슨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뭘 전해요? 율법을 전해요. 율법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서기관들의 해석까지 다 전합니다. 그들의 전통까지 지켜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무슨 짐을 지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있으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 돈 버는 데 힘드는 그런 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짐을 마땅히 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12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율법의 의무를 지웁니다. 12살 되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한데 지면 질수록 짐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더예요. 더. 심지어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기가 거룩해지라. 안식일 지키는 것은 신명기와 출애굽기 딱 두 번 나오는데요. 안식일기가 거룩해 지키는 말이 십계명 안에서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예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기회가 그렇게 지키는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받아요. 햇볕이 쬐어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거, 이건 하나님 천지 창조의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럼 미약꽃 핀 거 봤어요? 홍미화가 피었고 청미화가 피었어요. 이런 미약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봄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했습니까? 봄 오도록 뭐 예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봄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그냥 받잖아요. 아무 일한 게 없어요. 봄이 오도록 여러분들 기도한 것도 없고 봄이 오도록 노래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봄이 왔잖아요. 이게 창조의 은혜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를 하는 게 끝내실 날이 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 버리면 십자로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된 십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다 차지하면 이 창조를 끝내버린다니까요. 그럼 봄이 없어요. 겨울도 없어요. 지구 자체가 사라진다니까요. 피조지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그 창조의 언약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일하지 않아야 되는가? 그 말은 아 창조라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 홀로 일하심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구나. 이거 알라고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뭐냐 아니냐를 일이 무엇이 일이냐 아니냐를 부칙으로 49가지 붙여서요. 딱 한 가지 노동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키나 일을 안 하는 게 뭐냐. 요건 일이고 요건 일이 아니다. 세부 규칙이 49가지 또 나와요. 요건 일이다. 요건 일 아니다. 안식일을 불피면 일이다. 일 아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그러면 일이다. 몇 킬로 이상 안 그러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짐을 지우는 자들이 누구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이들이 서기관들이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전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존경을 받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렇게 지키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까. 심지어 자기들은 열심을 다해요. 열정을 다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만큼 지켰어요. 이들은요 외식 안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왜 안식일 기회가 그렇게 지켜야 했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창조 이야기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창조의 선물과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은혜를 주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 쉬어라 한 거죠. 쉼을 통하여 메시지화 한 거예요. 창조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칙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야 그렇게 지킨다고 했으니까 안식일은 쉼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 종도 짐승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쉼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날 믿어라. 그러면 안식일의 완성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믿고 따라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죠. 그걸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짐을 지워주고 있어요? 짐만 무겁게 지워주고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참 이게 해석이 애매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그들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단순히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말은 받아들이고 지키지 않는 그 행동은 따르지 말라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외식하는 자들 많아요. 도둑놈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키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럼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는.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 성경이란 게 이 3절 말씀이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똑바로 전하고 똑바로 행동하면 그 사람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은 바로 전하는데 행동은 어때요? 안 따라가니까 말씀은 받지만 행동은 따라지 말라. 왜? 외식하는 놈들인가 그 행동 따르지 말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목사 설교 100%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요? 이장원 목사 설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들으러 대구도 오늘 아침 일찍 오신 분이 계셔서 오는 김에 아침 9시부터 왔어요. 어린이들 설교부터 들으려고. 그러면 제 설교를 들을 때 100% 다 받아들여요? 글러서 받아들입니까? 예? 누굽니까? 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글러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렇게 되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니라도, 저 일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교회 다닙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럴 거는 걸러내고 들을 것만 듣는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걸러내고 들을 것만 들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듣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요런 말 하는 사람들, 야, 저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보느냐면, 그러면 당신이 이것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이익되느냐, 손해되느냐를 따라서 이익되면 챙기고 손해되면 걸려내요. 여러분들 책망 말씀을 은혜 받다 그래요? 여러분이 책망 받을 때 은혜 받다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면 은혜 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내한테 좋은 말 해주니까 복음 듣는데 오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못 듣던 내가 듣기 좋은 그 말 들으니까 은혜 받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3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3절은 두 번째 구절에 강조점이 있으며 그냥 앞에 부분 그들의 말을 지키라 이것보다는 두 번째 말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반어적이고 비꼬는 식의 치장에 불과하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지키라는 건 반어적이다. 비꼬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 강조점은 뒤에 있다. 그래서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래 그들의 행함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심지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 율법을 자기가 먼저 지키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들의 말조차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30절 34절 이미 봤잖아요. 율법의 핵심 강령이 뭡니까? 몇 주 전에 봤죠? 율법의 핵심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성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누가 대답해요? 서기관이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 강령을 알아요. 서기관이. 네가 뭐에 가깝다? 천국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율법의 핵심 강령을 다 알고 그걸 자기 딴에는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핵심 강령을 다 알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3절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는 예수님도 율법 지켜요. 어떻게 지킵니까? 뜻과 의미에서 완벽하게 지키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지킨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 강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율법도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 해석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첫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모세의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해당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이들이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다. 무슨 자리에 앉은 자들요?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그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에 시계를 꺼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5분만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터인데 그동안에 나를 죽이기를 바란다.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실패자에 불과하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5분이 지난 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인간이 승리자요, 신은 실패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신앙인이었던 데오드로 파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간으로 단축시켜보려고 한 잉그솔의 시도가 패배한 것은 아닐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 사역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진리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세주로 알고 믿고 그분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해지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이상하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리기를 기대하며 강박적으로 복권을 삽니다. 당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요. 도박에 대한 유혹은 다른 대부분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속임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큰 승리를 얻기를 바라면서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을 때까지요. 혜지 씨?
1: 네, 선생님. 여기가 어디죠?
0: 애틀랜틱 시티에 있는 병원 사회복지 병동이에요. 저희가 환자분 지갑에서 의료보험증을 찾을 수 없었어요.
1: 고맙습니다. 지금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제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요. 심장 발작을 또 일으켰나요?
0: 아니요. 지금 환자분의 문제는 폐렴과 내부 출혈이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또 실패했군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이력을 소유했지만 이후 비참한 몰락을 겪었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혜지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남자의 실화 간증입니다.
2: 혜지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태생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출생증명서엔 레위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즉 고대 하나님의 유대인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였죠. 혜지는 16세의 나이에 영국 군대에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가 될 자격을 갖추었으며 1948년에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무렵쯤 그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죠.

0: 있죠.
1: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당신은 20마일 경주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다면서요?
0: 군장을 다 갖춘 채였지. 전투에서 450번의 낙하산 점프 경력도 있어.
1: 근데 굳이 지금 그만둬야겠어요?
0: 전역해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해. 난 경영학을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우리 애들이 부유하게 자라도록 말이야.
2: 혜진은 경영학의 학위를 받았고 개인 사업체를 열어서 곧 이스라엘의 기구 설비 시장에서 큰 부분을 관리 경영했죠. 혜지와 그의 아내는 두 아들과 딸을 두었답니다. 그는 부유한 남자였고 체스에도 대가여서 국제 체스 경연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로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투자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죠. 하지만 이후 몇 번의 잘못된 투자로 인해 치명적인 유혹에 이끌리고 말았답니다.
0: 돈을 받고는 손놀림의 속도가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3: 혜지,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승패를 계속 관찰하셨어?
0: 네, 그랬어요. 여기서 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 남자가 4만 프랑크를 따냈더군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3: 아, 물론이죠. 실은 나도 거의 5만 달러까지 예상해보곤 했는데요.
0: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런 식으로 이기는 일이 자주 생기나요?
3: 당연하죠. 이 방에 있는 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순간에도 이기고 있다.
0: 혹시 제가 이런 쪽으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재능은 한 가지 요소예요. 대부분 도박꾼들은 기회 쪽에 더 동의하는 편이에요. 즉, 운이 더 큰 요소라는 뜻이죠. 당신은 체스의 대가잖소.
0: 체스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여요. 이건 번개불이 번쩍이는 것 이상이에요.
3: 그래도 체스 플레이어로 성공하는 걸 보면 당신은 아주 심한 압박의 상황에서도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당신도 전문 브릿지 플레이어라는 말이죠.
0: 그렇다면 저도 한번 지원을 시험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배우는 동안 선생님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겁니다.
3: 네, 기꺼이 그렇게 해드리죠.
2: 혜진은 곧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카지노에서 자신이 사업적 모험으로 손실한 돈을 벌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는 라스베이거스, 몬테카를로, 그리고 애틀랜틱 시티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가져간 돈을 다 잃을 때까지 머물렀죠. 그러고 나서 그의 사업체를 돌보러 이스라엘로 돌아가곤 했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가족들이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1: 당신 나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0: 애들은 이제 다 자라서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잖아.
1: 그 애들은 여전히 당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 교육에 당신 도움도 필요하고요.
0: 당신도 내가 손실을 만회하려고 애쓰는 걸 알면서 그래?
1: 난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가망도 희박하다는 거 알아요. 만약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은 계속 도박에 뛰어들 거예요. 도박은 마약과도 같으니까.
0: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1: 이번엔 정말 괴로운 얘기를 해야겠어요. 나 이혼에 대해서 생각 중이에요.
0: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혼하는 게 가능할까?
1: 나도 같은 질문을 정통파 라삐님들에게 들고 갔어요. 그분들 말씀이 당신의 강박적인 도박 습관을 봐서는 대답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럼 당신은 정말 이혼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야?
1: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내 평생에 당신 외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도박 중독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아요. 당신이 도박을 하러 이스라엘을 출국한 후에라도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이 동의서에 사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0: 그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렇게 할게.
2: 미국으로의 여행은 더욱 빈번해졌고 손실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2만 5천 달러를 들고 와서 빈 털터리가 된 채로 집에 돌아가곤 했고 1987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중에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1: 혜지, 당신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의사가 당신 심장이 멈췄는데 다행히도 다시 뛰게 했대요.
0: 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1: 몇 분 후에 심장이 다시 멈췄어요. 하지만 의사들이 가까스로 심장 기능을 살려냈어요. 그 후에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멈췄다고 해요.
0: 내 심장이 다섯 번이나 멈췄다고?
1: 예,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끄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0: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 앞으로는 어떻대?
1: 당신 심장 기능이 겨우 30%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0: 이렇게 피곤한 것도 당연하군.
1: 해지, 당신 좀 쉬어야 해요.
2: 살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해지는 도박을 하느라 그의 가족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1987년 10월 해지는 그의 세월과 불을 낭비할 계획으로 환불이 불가한 항공표를 갖고 애틀랜틱 시티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5만 달러를 단 하루에 잃었죠. 재정적인 파산은 물론이고 그의 몸과 영혼도 파산했습니다. 한때 자부심이 넘쳤던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해지가 애틀랜틱 시티 구제 선교회로 들어갔을 때 마침 당직이던 남자는 아랍인이었습니다. 예전에 시리아 군대에서 복무했던 요르단 사람이었죠. 한때는 서로가 원수로서 전직 군인이었던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중동에서 성장했으며 둘 다 아랍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고 둘 다 과거에 도박꾼이었던 것입니다.
4: 저도 예전에 강박적으로 도박을 하곤 했어요.
0: 그 말씀은 끊었다는 뜻인가요?
4: 예, 몇 년 전에요.
0: 하지만 유혹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끊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4: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0: 어느 하나님이요? 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것 같아요.
4: 그건 단지 형제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0: 예수요? 난 당신이 무슬림인 줄 알았는데요.
4: 그랬죠. 형제님처럼 저도 처음엔 돈 한 푼 없이 이 선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저에게 구세주에 대해 전해줬죠.
0: 구세주라. 그 말이 맞다면 좋겠네요.
4: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0: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4: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도 있죠.
0: 대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수가 구세주라고 믿게 된 거죠?
4: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은혜에 의해서요. 하지만 그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0: 그럼 왜 히브리 성경에선 예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4: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거듭나야만 그 말씀이 보여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의 말씀 한 구절을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0: 당신은 당신의 예수 곧 예수아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4: 예, 주님이 그러실 수 있다고 전 믿습니다.
2: 그 첫 만남부터 저는 해제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싹 텄습니다.
0: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101 게릴라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지냈을 때 장교들을 교육하면서 토라를 사용하곤 했어요.
2: 어떤 방식으로요?
0: 히브리 성경, 곧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똑같은 토대 위에서 싸웠던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들에는 배울 만한 효과적인 전술상의 교훈들이 들어있죠.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 곧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2: 맞습니다. 예수 혹은 예슈아라는 이름은 훨씬 고대의 여호수아라는 형태의 그리스식 번역이에요.
0: 그리고 여호사는 두 가지 말의 약어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아가 구원하신다 혹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그 이름은 예수님을 여호와 곧 구세주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지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시다 하고 말했죠.
2: 맞습니다, 해지. 형제님에게 강의 하나를 맡겨야겠네요.
0: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본문을 구약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거기 히브리어로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매번 여호와는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L 뒤에 소문자 세 글자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어요.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도 주님으로 번역될 땐 대문자 L 뒤에 소문자 세 글자가 따라오는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고요. 적어도 영어로 된 유대인 성경에는 똑같이 표기하고 있는 거죠.
0: 저는 이사야 48장이 정말 좋아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격은 모두 새 인격으로 되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사렛 예수님의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도 만족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세요.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만 일을 마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은 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약속들을 성취하실 겁니다.
0: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이고 싶어요. 저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몸을 구부려 낮추신 그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2: 정말로 혜진은 낮 시간의 강의는 물론이고 저녁 강의까지 참석하면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의 기력은 서서히 돌아왔고 그는 심장을 운동시키고자 캠퍼스 주변을 활기차게 걸어다니기 시작했죠. 또한 모든 여가 시간마다 일주일에 6권에서 8권의 책을 맹렬하게 읽었습니다. 주로 신학에 관한 학문서적과 탈무드 그리고 유대인 주석서 등이었죠. 그 후 그는 한 위험한 결정을 내렸답니다.
0: 저 애틀랜틱 시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 실례지만 혹시 도박 때문에 가는 건 아닌가요?
0: 전혀 아니에요. 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 아랍 형제를 만나고 싶어서요. 그 친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면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2: 잊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지금 심장이 30%만 기능할 수 있다는 거요. 그리고 카지노를 멀리하십시오, 해지.
0: 사탄의 탑이요? 그건 이제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요.
4: 해치 형제님, 그가 믿음 안에서 정말 많이 성장하셨군요.
0: 아직은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정말 열심히 일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구세주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4: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당연하군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0: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4: 그건 이제 형제님도 주님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0: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2: 혜진은 선교회 창고에서 일하며 사려 깊은 기독교인들이 기부한 옷들을 배열하고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유혹의 정면으로 맞서서 카지노 안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리고 사우스 저지에 있는 우리 선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0: 전 안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로 유혹에서 자유케 되었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2: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셨습니까?
0: 가보니까 예친구 한 명이 한 탁자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기고 있었는데 1만 달러에 달하는 집을 저에게 밀어주더군요.
2: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0: 그 집을 도로 밀어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저에게 생겼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 아멘.
0: 저 여기서 다시 공부와 창고일 돕는 것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2: 좋죠. 언제든 형제님이 도우시는 건 환영입니다. 혜재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찾아왔는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먼 친척에게서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아내와의 재결합을 바랐던 그의 소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이내에 그의 믿음은 다시 큰 파도처럼 일어났답니다.
0: 저 노소 캐롤라이나에 있는 선교회에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2: 형제님에겐 정말 좋은 기회예요.
0: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 유대민족에게 그들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깨닫도록 돕는 글을 쓰고 싶어요.
2: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형제님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0: 그리고 저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2: 혜진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선교사 가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쓰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선교의 부지를 둘러싼 체로키 인디언 거주 지역에서 인디언 친구들도 사귀었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혜진은 방문차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저지로 운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린 주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곳에 있는 선교회에서 부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0: 작별 인사하러 왔어요. 몇 주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갈 겁니다.
2: 어디에 정착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0: 네, 하이파요. 갈멜산 최정상에 본거지를 둘 거예요.
2: 그것은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바로 그곳이군요.
0: 주님을 위한 전투를 하기에 좋은 장소죠.
2: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0: 제가 잘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참 다행이에요. 마부, 제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2: 주님이 혜지 형제님의 힘이시잖아요.
0: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협심증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신부전 때문이죠. 만약 제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저 아래에 있는 작은 체로키 인디언 교회에 묻히고 싶어요.
2: 어느 주일 아침에 선교사들의 혜재를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그 집에 들렀답니다. 그들은 바닥에 옷을 잘 차려입고 교회 갈 준비를 마친 혜지가 숨을 거둔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죠. 침대 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펼쳐진 채로 그의 성경책이 놓여 있었고요. 혜지의 딸은 이스라엘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왔고 그의 맏아들도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코네티컷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유언대로 혜지를 인디언 거주지역의 언덕에 매장하기로 결정했죠. 그의 생전에 사랑했던 작은 교회 바로 옆이었습니다.
5: 그런데 왜 민호의 이름이 아버지의 소지품 사이에 적혀있죠?
2: 아버님이 퇴원하신 후에 그 사람 집에서 잠시 함께 지내셨기 때문이에요. 민호가 아버님의 회복을 도왔어요.
5: 민호와는 학창시절 내내 친구였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었는걸요.
2: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우시군요.
5: 전에 통화 중에 아버지가 저에게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찾으신 그 길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2: 나중에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혜지의 딸과 사위를 미국으로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혜지의 딸은 메시아를 영접했죠. 혜지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5: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주신 바로 그분과요. 만약 구세주를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잃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심으로써 그 풍성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아라라산 남쪽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그 도시의 비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주제는 심해 다이빙의 경이입니다. 다이버가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주위 수압이 점점 높아갑니다. 수압이 올라갈수록 그의 피는 더 많은 용존 산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피는 또한 우리 주위 공기로부터 질소를 흡수합니다. 만약 다이버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질소가 혈액으로부터 공기방울로 만들어져 근육, 장기들 및 심지어 뇌로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잠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물개들은 왜 잠수병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해 왔습니다. 외들 물개는 최상의 장비로 다이브하는 사람에 비하여 훨씬 더 깊이 잠수합니다. 이들이 잠수하는 깊이를 생각할 때 이것들이 거의 모든 다이브는 치명적인 잠수병을 일으켜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물개에 과학 백팩을 달았습니다. 이것들이 물개들의 심박동수, 혈액 샘플, 다이브 깊이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개들이 깊이 들어갈수록 이들의 혈액에 더 많은 질소가 축적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소가 위험한 농도에 이르기 바로 직전에 축적이 멈추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 폐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흡수하는 아주 작은 주머니들이 닫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개의 심장과 간과 지방 조직이 피로부터 질소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폐에 있는 공기교환 주머니는 물개가 수면으로 떠오르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심해에서 물개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이 놀라운 생물학은 틀림없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고안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어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BBN은 8가지 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 방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언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언어로 된 방송을 잘 소개하시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나라 언어 방송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각 나라 언어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최고가 되고 싶고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서고 싶고 꼴찌보다는 1등을 원하고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될 때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주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진정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소원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볼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악도,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 교만 등 수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좋아하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면 이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신분까지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2: 아니요.
1: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천사의 경고를 받은 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잔인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

어린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고대 예언을 이룬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소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어요.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장사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그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거짓말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아이였어요. 완전하다고 해서 그분이 결코 무릎이 까진 적도 없고 여드름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에요. 또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셨지만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를 두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라는 매년 지내는 제사 절기를 지키러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그 큰 성을 돌아다니는 동안 성전뜰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그 주간을 보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이 불태워지는 곳이었어요. 소년 예수님은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지 30년이 지났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의 양자인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가 팔레스타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요한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백 년 전 이사야와 말라기라는 두 선지자가 이 메시아 왕의 오심에 대해 전해줄 미래의 선지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예전 선지자들은 때가 되면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요한은 때가 되었다,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러 광야로 몰려왔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큰 빚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록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에 대해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구원자가 언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 왕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한 동네 대형마트에서 파는 현관용 매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헬로우라든가 어떤 홈이라고 하는 글자 대신에 하트를 쓴 것,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매트에다 단어들을 찍어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중에서 좀 더 평범하게 보이는 환영이라는 단어, welcome이 찍힌 매트를 선택했대요. 이 매트를 집에 놓아두면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또 학교 과제를 위해서 초콜릿 파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이런, 또 갑자기 전화를 한 먼 데 사는 가족에게는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명의 수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거룩한 모습에 놀라서 바라보았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희망을 잃은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가올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만 일러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 소외되고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듯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은 환영 매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듯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주후 4세기경에 살았던 수도사 중에 세인트 캐시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 모네스티시즘, 우리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깊은 정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이분이 시리아에 있는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치고 또 굶주린 그들을 본 캐시안이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본인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방문객들이 약간 실망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어찌 당신같이 경건한 사람이 금식의 규율을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캐시안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식은 언제건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신들은 떠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분의 금식보다 한 번의 진실된 사랑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경건이라고 하면 철저한 규율과 절제 속에서 홀로 금식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속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야고보가 소개하는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인간과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룰이나 레귤레이션이 아니라 규율이나 규범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건강한 영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산기도 다니고 신령한 사람 찾아다니고 뭘 봤다 그러고 많은 은사를 갖고 있으면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와 같은 요소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건강한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이 건강하지 아니한데 은사나 뜨거움만 찾아다니게 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어떤 성도 한 분이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돌보지 않고 심지어 자기 교회도 섬기지 않으면서 은사 집회만 쫓아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회만 쫓아다니냐 물었더니 그분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2개의 은사가 있는데 자신 아직 16개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6개를 다 받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노라. 모르겠어 성경에 32개는 나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1개, 필 웨거네 같은 분도 27개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32개가 되는지도 모르지만 그거 다 받겠다고 가

0: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교회 사역도 무시한 데 쫓아다니는 것이 신령한 삶일까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가 한 말로 기억합니다만은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원하다 그런 뜻이죠. 무식은 지나치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친 열심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건강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성을 건강하게 행하고 있는지, 혹이 치우치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가운데 사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영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삶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지나치게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지적받고 권면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12장부터 14장까지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1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신령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진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헬라말로 뉴마티코스, 사실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the spiritual, 영적인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 헬라말에는 그 젠더가 있잖아요. 성이 있어가지고 남성, 중성,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경우는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중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남성으로 본다면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37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만약 중성으로 보게 된다면 신령한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things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영어 번역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성으로 보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이 은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중성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번역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은사만 다루려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포함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영적인 전반적인 삶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사도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져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뜻들을 행해야지 건강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나 사모함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정말 은사를 사모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많은 은사를 갖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심지어는 은사를 어뷰즈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위한 도구인데 이 은사를 마치 교회의 계급처럼 생각했어요. 더 높은 차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낮은 차원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 등급을 정해가지고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를 통해 교만함을 내세우고 은사만 가지면 다 되었다고 하는 잘못된 인식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바람에 혼란과 무질서가 교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사가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성은 과연 건강한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되었는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건전한지 이걸 체크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이와 같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 영성은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영성의 핵심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른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나누면서 우리의 영성도 점검하고 우리 영성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삶, 건강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껍데기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핵심이 변하고 방향 자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영적인 삶을 바르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과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라는 뜻이겠죠. 너희들이 아직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예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세상 따라 살고 욕심 따라 노예처럼 살았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죠. 그런데 삶들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드래스틱하게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삶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케이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한다는 뜻이죠. 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로 말한다. Cursed be Jesus. 이건 사실 일종의 프레이즈입니다. 또 문구처럼 사용됐었어요. 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Cursed be Jesus라는 이 문구를 주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 그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저주받은 분으로 보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는 저주받은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린 결론이죠. 오늘 많은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불행하게 어쩌다가 잘못 걸려서 십자가 처형당한 분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어찌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예수를 저주받을 뿐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요? 오늘 성경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진리가 Jesus is Lord. 예수는 주님이다. 여기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설명할 때에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주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사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로더십이라고 말합니다. 로더십이 분명해야지 그찬 삶이 바르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인생의 운전대를 본인이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운전사예요. 예수님은 나의 차에 타긴 했지만 뒷좌석에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알아서 다 인생 운전하고 마음대로 할 테니까 주님 그냥 뒤에 가만히 계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그저 나의 필요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뒷좌석에 앉혀두기 때문에 크리스찬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긴 한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찬답지 않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이 선포가 분명하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 삶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예화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 마을에서 성장한 한 사람이 미국에 건너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공부를 다 마친 후에 이분이 다시 아프리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미국 사람 한 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그만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됐습니다. 추장 앞에 끌려갔는데 그 추장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누군가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때 아 살았구나. 그러니까 친구니까 클래스메이트니까 이제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이 선교사가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신학을 공부한 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추장이 답변하기를 물론 그렇다고 변화가 참 많았다고. 예를 들면 신학을 하기 전에는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는데 지금은 꼭 식사 기도를 한 후에 잡아먹는다고. 이게 과연 진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사람 잡아먹던 사람이 식기도 하고 잡아먹는다고 그 사람이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수 믿었지만 식사 기도하는 정도의 변화로 만족하는 크리스천들, 그것도 식당에서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이마 닦는 척하고 슬쩍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차원의 변화로는 절대로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제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 삶의 방향도 바로 되게 되고 참된 의미에서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예수님의 로드십이에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주님을 나의 주인 삼은 후에는 건강한 사역이 있어야지 우리 영성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역이 있을 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은 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용어가 나오죠. 첫 번째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직역하면 은혜의 선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성경은 은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번역에는 직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디아코논이란 단어, 디아코논 혹은 디아코노스, 다 비슷한 어원이죠. 여기서 나온 영어가 디큰이잖아요. 그럼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서비스, 미니스트리,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섬김이란 뜻입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직임을 주신 것, 직분을 주신 것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든 직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높은 계급이 있고 낮은 계급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직은 훈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모든 직은 섬김의 직이에요. 이걸 바로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건강한 귀찮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어가 6절에 나오는 사역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옛날 번역이 제 마음에 더 옳습니다. 역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아요. 사역이라고 하니까 미니스트리라고 생각이 참 쉬운데 원래 이 말의 원어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To work. 그래서 에네르게마톤의 이 단어는 to work,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와 같은 나의 사역을 누가 만들어 가느냐,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본인이 가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마땅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을 역할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의 기질이 다르고 우리 맡은 역할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교회 사역은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를, 이 모든 사역을 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은사와 관련해서 3위가 다 나와 있어요. 신약성경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이 많지 아니한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케이스입니다. 성령이 나오죠. 주라고 나옵니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원의 크리스찬 사역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세상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에 따라 일할 수도 있고 본인이 쌓아놓은 스펙에 따라서 취직도 하고 일자리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언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 미니스트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교회 다니시고 출석하시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출석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지체가 되셨고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셨다면 크건 작건 여러분의 역할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하고 일을 할 때 성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일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다이내믹하게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결국 우리 삶 자체가 영성 자체가 점점 죽어가게 되고 시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직도 사역 역할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어떤 역할이든 좋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큰 축복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추구하려면 1차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역할이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축복된 열매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직함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맺게 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유익하게 하려함이라 번역한 이 단어가 숨페론이라고 하는 헬라말,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말이죠. 헬라말에서 숨, S-U-M은 영어로 옮길 때는 심이라고 옮깁니다. 심.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접두어 가운데에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같다 그럴 때 sympathy, 이 path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sympathy. 무게가 같다 그럴 때는 symmetry, 이 평형. 그래서 심자가 들어가면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숨페론이라는 단어가 적혔는데요. 이 말은 서로 모이고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bring together for common good.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bring together,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어원에서 시작된 영어가 하나 있어요. 심포니라는 영어가 있어요. 심포니가 무슨 뜻인가요? 교회 한 곡,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포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 독주회가 아니에요.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크리스천 사역의 핵심이고 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 과연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는지, 이 가정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프랙티컬리 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성의 조화를 만들어 가려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지 서로 다 주장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listen, 상대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합창도 마찬가지고 합주회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소리만 나면 화음이 안 됩니다. 다른 파트의 소리를 들어야지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말의 뜻은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뜻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완벽한 자가 없잖아요. 다 모자랍니다. 다 모자랄 경우에 일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상대가 뭘 모자라면 지적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그것도 못하느냐고.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야. 저 형제가 모자라는 것, 나의 아내가 모자라고 남편이 모자라는 걸 내가 채워줘야지.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내용.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자주 쓰는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Don't be comparative.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경쟁을 해요. 신혼 초기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서로 comparative하게 되죠. 내가 이겨야 되니까, 상대를 눌려야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Don't be comparative. Rather be complementary. 이 complementary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워준다, 그런 뜻이. 브리큰이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한 사람 어떻게 찾겠어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걸 다 갖춘 신랑 신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건 결혼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올바른 상대가 되어줌으로 둘이 합해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결혼의 삶이에요. 저는 크리스천 라이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다 동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만나진 않아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끼리 만났어요. 서로 다른 성향 가진 분들이 만나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양보하고 채워주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 줌으로써 축복의 하모니를 만들어간다면, 심포니를 만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만들어가야 될 가장 소중한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열매. 교회 존재 이유가 뭔가요? 교회 존재 이유는 복음과 생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각 다른 취향을 가지고 모였어요.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고 싶은 모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상의 열매,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이룩해야 될 하나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복음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대어드림으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정말 사랑해야 될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고 엉뚱한 곳에 사역을 투자할 경우에 주님 마음은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게 끝난 후에 뉴욕에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총동원이 되었어.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 혹시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 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잿더미를 뒤지고 뒤지던 중에 손가락 하나가 나왔어요. 손 하나가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잿더미 속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체들 가운데 손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뭐 저거 별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손을 자세히 보니까 무엇인가를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소방관이 궁금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이 그렇게 소중했기에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잡고 있었을까? 그 손가락을 펴보니까 그 안에 작은 어린아이의 손이 들어있었어요. 아마도 엄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다가 위에서 내리는 철근에 손이 잘라져서 이와 같이 손가락만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대 놓을 수 없는 손. 내가 생명을 잃는, 내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손이 바로 자식의 손이에요. 왜냐하니까 자식은 엄마의 생명이니까, 가장 소중한 생명이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놓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그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의 손이고 여러분의 손이었어요. 내가 놓아버리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손을 놓아버리게 되면 저 지옥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놓을 수가 있느냐. 마지막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근진받고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동일한 손으로 세상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냥 두면 멸망으로 떨어질 저 형제의 손을 잡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저 형제와 자매의 손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사역이 우리 온 교회가 동원되어서 함께 해야 될,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될 축복의 심포니, 가장 위대한 작품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12월 8일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축제를 갖습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복음 축제입니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싶은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이분들을 그날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날이 12월 8일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내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마음껏 채워주셨잖아요. 우린 그동안 받는 것에는 관심을 참 많이 가졌지만 정작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님이 정말 소원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손을 펴서 한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안다면 이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 쏟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12월 8일은 전 교회가 이것 하나 때문에 일어서서 생명을 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일 마음속에 꼭 품어야 될 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적어내시고 이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날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감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 내가 반드시 꼭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생명이 주께로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2월 8일 그날이 브랜도의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생애 소유를 어떤 일들에 투자를 하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던지게 됩니다. 재물과 도박에 던진 사람은 그것으로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권력에 던진 사람은 그 권력을 쟁취함으로 참 만족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소유를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이 진정 자신의 소유를 다 던지는 도박이라면 당신은 어디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0: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러자 새로운 옷걸이가 말하기를 왜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본체를 정확히 알고 살라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 자리를 모르거나 망각하면 설탕물을 먹고 가짜 꿀을 내놓는 벌처럼 초라한 인격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1: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임찬혁 강사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 제 이름은 한국 이름은 임찬혁이고요. 영어 이름은 Chandler. 현재 여기 건물에서 바로 밑에 보면 언덕 이렇게 있고 그 앞에 보면 커다란 건물 하나 보이죠. 빌리그램 센터. 네. 거기에 제가 북미 그 소수민족하고 디아스포라 사역하는 그 미니스트리의 내셔널 디렉터예요. 그래서 저는 1980년에 이민 왔고요. 그래서 이제 만 35년 지나고 이제 36년 차 됐고 대학교는 보스턴에서 87년에 졸업했으니까 28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 하고 저희 집은 여기서 한 30분 정도 되고요. 한 20년, 만 20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제 딸이 대학교 2학년 이번에 올라가고 가을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번 가을에 12학년 됩니다. 그리고 시추 강아지를 하나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눌 주제가 글로벌 디아스포라하고 그 미션인데, 자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슬라이드 이렇게 보면서 할 텐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하고 그러면 몇 명 안 되니까 같이 뭐 인터랙션도 좀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데피니션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정의가 디아스포라. 어저께 밤에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뭐냐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그 저녁 그 광고할 때 떴었었죠. 기억나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흩어진, 그렇죠? 흩어진, 분산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scattered or dispersed. 그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터키나 그쪽에 외지에서 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게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고요. 그래서 복수로 보면 이제 디아스포라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코리안 디아스포라 있고, 뭐 차이니스 디아스포라, 뭐 브라질리안 디아스포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수가 될 때 디아스포라스가 되는 거고, 형용사 adjective를 할 때는 diasporic. 그러면 이제 구글 지금 아직도 뭐 빨간 줄 밑에 막 내려가고 아무 지금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형용사는 diasporic 그러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인 그러면은 뭐 디아스포리안 뭐 이런 그 명사 디아스포라 person, 그리고 person of diaspora or person in diaspora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원래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 주이시 디아스포라였어요. 유태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다가 예수님 시절에도 여기저기 많이 살았잖아요. 터키 그쪽에 에이시아 마이너 쪽도 있었고 북아프리카 그쪽에도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도 그랬었고 그 디아스포라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바나바시도 그런 사람도 다 주이시 디아스포라였고, 아웃라인은 그 뒤에 있어요. 페이지 2에. 그래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고, 글로벌 디아스포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코리안 차이니스 뭐 브라질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가 뭐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뭘 것 같아요?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그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2: 원래 한국에 계시던 분들, 거기서 이제 믿고 나온 한인 뜻이죠.
1: 오케이.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뭐 얘기할 때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1세. 여러분들 다 한국에서 태어났죠.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그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그런 사람들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보통 얘기해요. 근데 어떤 그 아직 그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떤 분들은 뭐 2세, 3세도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그러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기 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말고 또 어디에 또 있어요? 또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한 250만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여기는 몇만 정도 돼요? 미국에는? 한 200만 잡아요. 180만에서 200만. 그다음에 제일교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인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렇죠? 다 이제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700만 정도 있다고 봐요. 자, 다시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로 가서 그러면 소수민족이 이동할 때만 디아스포라냐? 그러니까 아메리칸 디아스포라는 뭐냐? 그러니까 아메리칸이 미국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누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밖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외교관, 그렇죠?
1: 선교사.
0: 선교사들, 오케이. 또?
1: 국제결혼.
0: 국제결혼한 분들. 또? 굉장히 많아요. 아메리칸 GI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미국 밖에서 그 스테이션 돼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예, 군인들. 예, 예. That's what I said. 아메리칸 GI. 그렇죠, 군인들. 그 외에 은퇴해서 멕시코나 뭐 아시아의 따뜻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 그분들 다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 이거 뭐는 소수민족만 디아스포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디아스포라가 있고 세계적으로 이 디아스포라가 계속 진행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디아스포라 흩어지면 그리고 계속 21세기가 지나면서 그건 더 심각해질 거고 자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가 그 이제 이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Immigrant Church. 그럼 이제 이민그랜 철치하고 이민 한인 이민교회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의미가 있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어요. 뜻이 봤을 때. 자 보세요. 지금 형제님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자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민자죠. 여기 있는 그 자매님은 지금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예요? 아니면은?
1: 한국인이요. 없어요.
0: 없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현재 있는 게 직장에서 나오는 그 스폰서 그 비자인가요? 그러면은
1: 아니 졸업하고 난 다음에 OPT라고.
0: 오케이.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자 분류는 아니죠.
1: 아니죠.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이니까 이민자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민교회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명 중에서 두 명은 시민권자니까 이민교회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자매님 두 분은 이민자가 아니니까 이민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디아스포라라는 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조금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별것 아닌 단어 같은데도 이런 단어의 그 조그만 그 뉘앙스가 큰 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민자가 아닌데 이제 이민교회. 그러니까 이민교회 그러면 이민자를 위한 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어감이 생기는데 디아스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뭐 불법 체류 내지는 요새는 뭐 서류 미비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 거기 디아스포라에 포함되는 거죠. 내가 태어났던 곳 한국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국제 유학생들 보면은 미국에서 한 100만 명 정도 국제 유학생들이 와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한 26만 5천,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이제 45만 정도 오고요. 그래서 미국에 오는 세계에서 그 top 10 sending country가 그래요. 저기 보면 이제 차이나가 제일 많아요. 27만 5천. 인디아가 넘버 2예요. 한국도 이제 한국은 좀 약간 줄어드는 추세고 6만 8천, 사우디아라비아 5만 4천인데 여기에 보면 이걸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12에서 2014년 사이에 50%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두 분 그 유학생 이시고 유학생 출신인데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있고 집안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나중에 그 나라의 그 리더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학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퓨처 리더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차이나도 마찬가지고 차이나도 여러분 뭐 좀 들어서 알겠지만은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오래 계신 선교사님도 추방을 하든지 아니면은 비자 연장 안 해줘요. 비자 연장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도도 보면은 뭐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뭐 힌두교나 뭐 무슬림이나 굉장히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유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캠퍼스에 있는데 캠퍼스에 있는 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과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유학생들이 오면은 여러분들 유학생 생활을 겪어봤지만은 이민자 생활을 겪어봤지만은 맨 처음에 이 외국 땅에 딱 떨어지면은 외롭죠, 친구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나름대로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캠퍼스 사역이 우리 그 디아스포라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퍼스 갔을 때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디아스포라에서 글로벌 포 나오면은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4,300만이 살고 있고 러시아에 1,200, 그 다음에 저머니 1,100만, 사우디아라비아 730만, 캐나다 720, 이렇게 보면은 뭐 프랑스 6.7 million, UK 6.5 million, 스페인 6.4 million, 인디아 5.4 million,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많은 이민자들을, 이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주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이민자들 말고 디아스포라면 불법 체류하는 분들 다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유학생들도 포함되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1: 군인.
0: 군인들은 많이 오진 않는데 뭐 사관학교나 이런데 와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요한 그룹이 난민들. 미국의 난민이 들어오는 숫자가 1년에 한 보통 한 7만에서 8만 사이예요.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서 난민이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 한 140명 정도가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많아봤자 한 10명에서 20명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북한 출신인 탈북자들, 난민으로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2015년 기준으로 200명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그 북한 그 난민들 여기 시카고 지역에도 뭐 몇 명 와 계시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생각하면은. 왜냐면은 난민들은 여기 미국에 도착하면 보통 주마다 조금씩 달라요. 리셋을만 하는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you're on your own.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언어 안 되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절박한 상태에서 정말 시카고 겨울에 혼자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심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탈북한 분들이 그 트러스트 이슈가 있어요. 이 사람이 태꼬지 아까. 그래서 못 믿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섬겨야 되는 그런 피플 그룹이 하나인데, 그런 얘기들은 아직까지 한인교회에서 그걸 하나 이슈화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강단이라 이런 데서 설교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그 우리가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그리고 또 정말 난민으로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그런 피플 그룹이에요. 난민들, 특히 이제 탈북자들.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룹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오리진하고 앤세스트리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와 있는 1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민자의 후예들, 이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0만인데 그럼 와 독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있나 그게 아니라 독일 계로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German background 4,800만 그 다음에 Irish 쪽이 3,900만 멕시코 3,500만 UK 3,300만 그리고 한국으로 가면은 한 180만 정도 되고 180에서 한 200만 정도 돼요. 뭐 불법 체류자 뭐 이렇게 다 하면은 그럼 180 정도 되는 걸로 US Census에서 미국 인구 조사국에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왜 디아스포라 하는 그 이유가 뭘까? 푸시 팩터하고 포 팩터가 있는데 푸시는 이제 밀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인해서 이걸 그 자체 내 내가 있었던 그 조국에서 그 밀어낼까요? 푸시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요소들, 정치적인 갈등, 내전,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두 분은 유학생인데 여기 왜 왔어요? 공부하러 왔죠? 그렇죠. 또 그거 왜?
1: 사업,
0: 돈 벌러, American Dream.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Korean Dream이라 그래가지고 한국보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더 못 사는 나라들, 뭐 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남아시아나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뭐 아프리카 근데서 많이 오고 계시잖아요. 한국도 지금 보면은 한국 작년 9월에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그 중에 지금 외국인들 외국 태생에 한국 거주하는 디아스포라가 한 200만 정도 그러니까 한 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푸시하는 팩터가 그러니까 뭐 기근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natural disaster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시고요. 그럼 poor factor는 뭐가 돼요? 그 잡아 끄는 거. 왜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한국에 오려고 할까요?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죠. 또 그거 말고는. 그렇죠. 난민들. 한국에도 이제 난민들이 뭐 거의 안 받고 있지만은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재해,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그 다음 디자스터들 같은 거, 그니까 일본에서 뭐 핵 그 발전소가 그 지진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남태평양이나 그쪽에 보면 이제 투발루나 그런 나라 애들 보면 계속 그 수면이 높아지면서 이 땅이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땅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수면이 올라가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환경 그 난민이라고 그러거든요. Climate refugees. 그러니까 그 다음에 oppressive environment는 뭐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그린색을 보면은 1901년에서 1910년까지 91.6%가 유럽에서 왔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거는 3.7%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보면은 유럽에서 오는 거는 한 10년, 15년 전에 15%밖에 안 됐었고 아시아에서는 31%, 라틴어 아메리카는 100년 사이에 2.1%에서 47.2%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미국 자체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화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 12.5%가 8명 중 1명이 타국에서, 외국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은 2043년이 됐을 때 미국이 인구가 이제 백인이 이제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2043년 지금부터 28년 후죠 되면은 이제 미국에는 다수란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저리티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수예요. 그리고 캐나다는 그게 더 빨리 올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그 학교 퍼블릭 스쿨 시스템에는 작년에 2014년에 그러니까 비백인 학생 수가 백인 학생 수를 넘어갔어요. 티핑 포인트가 넘어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public school system across the USA, nationally.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선교지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over there라는 개념을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캠퍼스,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 이웃들, 그게 바로 선교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위에 얼마나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백인들을 포함해서. 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선교지를 꼭 장소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는 민족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명하신 게 지상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Go to the ends of the earth. 근데 간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간다는 그 자체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For what?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는 거는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지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도 계속 몰려,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유학생만 해도 100만이에요. 100만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중에 그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까지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저기 지상 끝까지 뭐 단기 선교 가고 그런 거 뭐 다 좋지만은 그런 것 뿐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선교예요. It's very simple. 그래서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단체가 Ethnic America Network이라고 미국과 캐나다에는 한 90여 개 정도 되는 복음주의 교단과 선교단체와 연합해서 이 북미에 있는 소수민족들,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한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인트레스팅한 그 quote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Immigrants are not de-Christianizing America. They are de-Europeanizing American Christianity.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미국을 비크리스찬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은 미국 기독교를 비유럽화시키고 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장씩 들어있는 작은 봉투에는 함께 수백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한 번에 한 알씩 당신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 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씨앗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0: 성경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